감정은 푸는 게 좋지만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많죠. 괜히 엄마한테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신경질 부리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뾰족하게 굴면 결국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답답한 얘기 있으시면 러브레터에 사연 주시고요. 또 스트레스 풀고 싶어도 러브레터에 사연 주셔서 저랑 같이 조곤조곤 풀어보자고요. 임정임님께서 맞아요. 밖에서 안 좋으면 다들 퇴근 후 집에 와서 짜증 들을래요. 제가 감내냅니다. 오! 임종임님, 이거 감내하실 일은 아닌데요. 참, 그쵸? 잉. 강석한님께서는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거울을 보면서 웃는 표정 연습 몇 번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괜히 열받아 있으면 저만 손해, 가족에게도 손해니까요. 와우, 강석한님, 멋지신데요? 그래요. 와, 참 이런 배려 참 쉽지 않은데. 아, 엘리베이터에 거울들을 달아야겠네요. 임정임님, 강석하님 두 분에게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러브레터에선 여러분의 소식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계신 곳의 풍경도 좋고요. 이 아침에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답답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또 다 같이 축하할 이야기, 동네 막내 자랑하고 싶은 얘기도 좋으니까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이거 중요해요. 추억의 노래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박진선의 여자의 행복 함께 들었는데요. 8392님 신청곡이었어요.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1698님께서요. 현미님, 다이어트 들어갔는데 남편이 계속 맛난 걸 사와요. 다이어트 방해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에게 먹으며 운동하면 되니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래요. 제가 걱정된다는 말에 미소 지어졌네요. 맛난 거 먹으며 즐겁게 다이어트 할래요. 아니 말 한마디에. 아니 근데 남편분 말이 맞아요. 맞기는. 아니 근데 너무 귀엽네요. 1698님. 아이고 이거. 맛난 거 드시면서 근데 이제 식단은 다이어트 이제 돌입하셨으니까 더 정보랑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잘. 그러니까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는 그 다이어트에 별로 안 좋대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원물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 뭐 곡물도 통곡물 이런 걸로 주로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아셨죠? 맛난 거라고 다 드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다이어트 성공 화이팅! 예, 시원한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으이그 남편이 한마디 했다고 좋아가지고 참. 3212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러브레터 듣게 되었는데 7080 음악이라 너무 좋네요. 아 그쵸. 주현미 씨 목소리도 친근감 있고 가깝게 느껴져요. 저는 가평 작은 마을에서 미용실 하고 있는데요. 제 고객은 50대에서 80대까지 언니들이 많이 오셔요. 다들 주현미 씨 엄청 좋아하고 러브레터를 즐겁게 듣고 있답니다. 하, 지금 미용실에 다 일찍 머리하러 오신 언니들. 좋아요. 네. 이 조그만 지역의 미용실은 어떻게 동네 사랑방 같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동네 미용실 가면 갑자기 또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김치 볶음밥을 해주셨었어요. 다 같이 막 머리 파마 이렇게 롯드라 그러죠. 그거 말고 막 그 비닐 수건 쓰고 같이 동네 아줌마들 함께 밥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3212님 미용실 가평의 미용실이라고 그랬는데 에 좋아요. 거기 러브레터가 울려 퍼진다니까 좋습니다.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159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에 살고 있는 박영조입니다. 오 함안. 현미님 엊그제 함안 공연 잘 봤습니다. 아 노래 한 곡 한 곡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노래를 들으니 눈가가 촉촉히 젖기도 하더군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러브레터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현미님 건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안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함안 공연이 있었거든요. 주현미 가요 100년을 노래하다 공연을 지난주에는 함안에서 팬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한 곡 정말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중가요거든요. 그 노래 한 곡마다 뒤에 숨어있는 노래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노래 들려드렸는데 아유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저 정말 함안에 또 가고 싶어요. 박영조님 어떻게 다시 찾아뵐 날까지 건강하게 러브레터 함께해 주시면서 계셔야 돼요. 소식 주셔서 고마워요. 가끔씩 이렇게 소식 주세요. 박영조님께는 깐 마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제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김영수님, 조미미의 연락선. 떠나가네. 연락선 정해주셨어요. 제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준비했고요. 박성호님, 박주용의 첫사랑 정해주셨네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원호님 사연이에요. 현미누님, 요즘 기말고사가 가까워져서 집안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오, 중2 아들은 알아서 한다고 짜증내고 와이프는 네가 뭘 알아서 하냐고 받아치고 어머야, 아들과 와이프의 대치가 너무 살벌해요. 저는 야근이 편해요. 아휴,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부터. 아, 네. 기말고사, 참, 네. 아니, 알아서 중학교 2학년, 아, 저는 다 이제 키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지금, 지금, 예, 이. 아이고, 기말고사 봐야 하는 중2 아드님, 그리고 그걸 또 옆에 지켜봐야 되는 그 아내분, 아, 심정이 어떤지는 헤아려지지만, 진짜 알아서 하게 둬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죠. 이원호님, 어떻게 야근을 신청하시면 안 될까요, 회사에? 아휴, 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쵸? 1536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김해에서 광주까지 새벽 배송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김해에서 광주까지요. 예, 지금 섬진강 망덕포구 걷고 있네요. 푸른 여름빛과 강 내음이 정말 좋습니다. 와, 참 이래서 우리가 참 이 글이 참 좋아요. 표현, 푸른 여름빛 그리고 강 내음. 물냄새, 네, 강, 아, 참, 일찍부터 서둘러서 일하셨는데, 그래도 잠깐,

틈내서 걷는 거예요. 좋습니다. 1536님 휴식 취하시고 돌아갈 때도 상쾌하게 마무리하세요.

마사지 했는데도 왜 일이 안 가라앉나요? 또 속상하네요. 아이고. 싸우고 울었군요. 6995님. 에이그 에이그. 근데 어떤 때는 눈이 좀 부어있는 게 또 예뻐 보일 때도 있어요. 예. 그래, 속상한 건 울어서 풀었어요? 눈 부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 예, 답답한 게 문제죠. 가서 또 하시는 일에 충실히 하다 보면 또 잊혀지고 그럴 거예요. 오늘 그 어르신 댁에 가서 간호하시는 거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730님. 다니걸스의 파도 정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는 마지막 가사가 그렇지만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어요. 와, 네, 너무 예, 반전이죠. 이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주셨고요. 오승철님께서는 허대운의 그게 탈이야 정해 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0: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손미애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평소엔 바쁘다면서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던 막내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대뜸 물었습니다.
1: 엄마,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들어놓은 거 있죠?
0: 생전 안 하던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 갑자기 불안했습니다. 적금은 없고 예금만 기 쪼개 있는데 와 그러노? 뭔 사고 났나? 덜컥 걱정이 되어 묻다가 저는 혹시나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니 내 아들 맞나? 니 아빠 이름이 뭐고? 말해봐라. 그러자 아들은 깔깔 웃더니 엄마 아들 맞다며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고요. 그제서야 안심이 돼서 갑자기 돈 얘기는 왜 꺼내냐고 물었는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답니다. 아들의 얘기를 요약해보자면 요즘 은행에 돈 넣어두면 손해니까 자기한테 돈을 주면 주식을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들 얘기를 들으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됐습니다. 제 주위에 옛날에 주식하다 돈 날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주식의 주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오로지 복숭아 농사 지어서 따박따박 은행에만 넣으며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과수원을 넓히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큰애랑 둘째는 결혼도 시켰고 이제 막내 하나만 남았는데요. 3년 전 취직해서 직장 다니며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장가갈 준비를 해야 할 녀석이 갑자기 주식 얘기를 꺼내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니 주식하나? 니 어쩌려고 그러노?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은행에 적금 들어갔고 장

0: 가 가야지. 뭔 놈의 주식. 그러다 깡총 찬데.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아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1: 엄마,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면 바보라니까요. 일단 나한테 천만 원만 줘봐요. 그럼 내가 올해 안에 1,500만 원 딱 만들어 줄게.
0: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돈도 별로 없거니와 혹시나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돈인데 은행이 안심된다고요. 그리고 이 나이에 큰돈 욕심도 없다고 말했더니 글쎄 이 녀석이 뭐라는지 아세요?
1: 어우 답답해. 엄마랑 아버지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딴 집은 일부러 자식들한테 돈 맡기면서 주식 좀 해달라고 한다는데 됐어요. 뭐 엄마가 싫으면 할 수 없죠. 끊어요.
0: 전화를 끊고 나니 서운함이 밀려오면서 팔다리에 힘이 쭉 빠졌고요. 남편한테 가서 이 말을 하니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2: 서른이나 먹었으면 시근이 들어야 할 긴데 우회절에 철이 없노. 막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기다. 마, 신경 끄고 잊어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던 대로 살면 된다.
0: 남편 말처럼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도 마음이 심란하네요. 나름대로 자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내한테는 돈 못 버는 부족한 부모인 것 같아 속상하고 막내가 저러다 힘들게 번 돈 주식으로 날리면 어쩌나 걱정되고 아무튼 제 속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진미령의 인생이었습니다. 아, 참. 사연 들으시고요. 김명한님께서, 현미 언니, 아, 경상도 사투리 잘하시네, 예.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 영웅님께서는요, 저도 그래요. 나이 들면 정말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뭐 큰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 자식들한테 줄 수 있나? 근데 자식들은 자기가 경험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 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최주라님께서는 우리 아들도 투자를 하라고 하던데 요즘 그게 유행인가 봐요. 저도 여윳돈 있으면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네. 아유, 참, 투자라는 게, 그쵸. 쉽지 않은 건데. 조영태님께서는 주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생각하게 되고, 나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주식을 권해드립니다. 오, 그래요? 조영태님.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막 투기로 생각해서 막 빨리 사가지고 뭐 오르면 팔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온통 거기 가서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아무튼 네 주식을 한다면은 아 요즘 정말 이 주식 네 핫 이슈입니다. 아 맞아요. 1350님 제 아들도 주식 한다고 난리인데 하루에도 맞아요 롤러코스터를 몇 번이나 타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튼 하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해야지 됩니다. 4397님께서는요. 주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푼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이 말도 맞고요. 근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이게 또 추세이다 보니 전혀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뭐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이게 추세이니 이 분야도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부모로 살다 보면 자식들 말 한마디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서운했다가 행복했다가 이 감정이 오락가락 할 때가 참 많죠. 철없는 아이들은 이런 부모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릴 때가 많은데 에휴, 막내 아드님도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날리든 말든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번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주신 손미애님에게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렛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3523님 김상희의 경상도 청년 노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태옥님께서는 김수희의 다시 한번 생각.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3: 골뱅이.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나미애의 왜 그래.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가 풀리고 곳곳에서 공사와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인천 방향 둔대분기점에 추돌 사고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동군포부터 여파받아 많이 밀립니다. 반대 강릉 쪽도 반월터널에서 부고 또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아직 속도 더딥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입니다. 서청주 나들목 지나 화물차 추돌 사고 나서 일대 정체입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휴게소 부근에는 트레일러 사고가 발생했고요. 현재 양방향으로 한 개 차로씩 통행이 어려운데요. 창원 방향은 북충주부터 많이 답답합니다. 반대 양평 방향도 중앙탑 하이패스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부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요. 비두로기의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함께 들었는데 7392님께서 시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잘 들으셨어요? 1767님께서는 현미 언니, 저는 오늘 농장에서 상추랑 여러 가지 쌈을 한 바구니 뜯어왔어요. 오! 일하는 언니들이랑 입 크게 벌리고 제육에다 먹으려고요. 장마 오기 전에 쌈을 많이 먹어야 해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현미 언니도 숙인의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하셨는데 하하, 숙인의 농장 가고 싶어요. 그 상추랑 요즘 이게 쌈 이거 막 이게 뜯어서 쌈 싸 먹으면 아 진짜 그 아삭아삭한 게 이 식감이 그죠? 그리고 향기도 놀러 가고 싶네요. 저도 거기다 제육에다 싸 먹으신다고 일찍부터 농장에 나오셨네요. 1767님 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언니들이랑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전국 방방곡곡의 이야기들 기다립니다. 오랜만에 들으면 더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도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M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동행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아픔일 때, 그 위로 찬바람 불어 거리를 쓸고 갈 때, 혼자 버리기엔 통증의 칼날이 너무 깊을 때, 그 위로 저녁이 오고 어두워질 때, 혼자 견디기엔 슬픔의 여진이 너무 클 때, 그 세월 너무 길어 가늠하기 어려울 때, 큰 눈물이 작은 눈물을 잠시 안아준다면, 별 하나가 다른 별 하나 불러 상처의 주위를 따스하게 비춘다면,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최성수의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도종환 시인의 동행 함께 했는데요. 사람이 싫어서 산속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혼자가 편해서 새로운 사람과 정들고 가까워지는 것을 꺼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위로일 때가 훨씬 더 많죠.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요. 같이 손잡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인생길 천천히 같이 걸어가자고요. 최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송민정님께서 파주에 사는 찐 청취자입니다. 딸이 출산이 9월인데

네, 임신 중독증 때문에 아이고, 고위험 산모여서 병원 네 군데를 다니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로 출산했어요. 산모도 아기도 무사합니다. 680g으로 태어난 우리 손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정말, 고생 많았네요. 지금 아가는 인큐베이터에 있겠네요. 아, 네. 그래도 작게 태어나도, 나중에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네, 씩씩하게 성장하는 거 저는 봤어요. 제 조카도 그랬거든요. 네, 산모도 건강한 거죠? 네, 무사하다니 안심입니다. 송민정님, 얼마나 걱정했어요. 아이고, 참, 네. 그리고, 태어난 아가. 너무너무 축하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 송민정님께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0920님께서는요. 현미님, 우리 딸이랑 매실청 담갔어요. 에어컨 일하는 신랑 아침마다 매실청 물에 타서 주려고요. 덥지만 가족을 위해 일하는 울 신랑 진대용 힘내고 아프지 마요. 아유. 아침에 한 잔 건네는 매실청이 정말 든든한 그 영양제일 것 같습니다. 0920님. 진대용님 들으셨죠? 화이팅. 역시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윤혜경님, 개은숙의 연정 청해 주셨네요. 오늘 준비했어요. 4462님의 신청곡은 하춘화의 우리 사랑 가슴으로입니다. 네, 오랜만에 듣겠네요. 서정호님, 1904님께서는 민혜경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정해 주셨고, 장혜숙님께서는 SG워너비와 KCM이 함께한 가시리 청해 주셨어요. 어휴, 기억해 주시고 청해 주셨네요. 좋아요. 신청곡 쭉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3796님께서요. 네? 아, 네. 3796님께서 현미님 오늘 76세이신 형부 생신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제가 10살 때 언니가 결혼을 해서 형부가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세월이 흘러도 저를 여전히 잘 챙겨주시는 형부에게 정말 생신 축하드린다고 건강하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아이고, 네, 10살 때요.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꽤 있나 봐요. 네, 형부 되시는 분, 76세이신, 네, 성함도 없고, 네, 축하드립니다. 3796님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형부에게 전 선물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88님께서는요. 현미님, 제가 사는 곳은 파주입니다. 요즘 콩 심는 철이라서 여기저기 콩들을 심어 놓으면 비둘기들이 움트는 콩꼬투리들을 마구마구 쪼아 먹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폭죽을 쏘고 저희 신랑은 밭 한켠에 앉아 비둘기들 쫓아내느라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야. 그래도 현미님 방송 들으며 지루함을 달래봐요 하셨는데 오후 이거 참 지나다 보면 밭에 막 반짝이 줄 있잖아요. 그런 줄로 막 이렇게 쳐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 새들 오지 말라고 이렇게 쳐놓은 걸 텐데 아 자연에 가서 뭔 먹이를 구해야 될 텐데 우리 새들도 이렇게 조금 편하려고 이렇게 밭에 와서 애써 심어놓은 콩들을 네 그나저나 이게 많이 자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지켜야 되겠네요. 아 러브레터와 함께 하시면서 치료함 달래주신다니까 네 좀 더 열심히 신나는 노래들 준비하겠습니다.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농사 짓는 일이 정말 참 네 쉽지 않아요. 1350님 신청곡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도와주셔요. 옆 동네에서 농사 지시는 형님 호출에 모처럼 늦잠을 자서 못 갔더니 형님이 삐지셔서 며칠째 전화 통화가 안 되네요. 설레 형님 제발 노여움 푸시고 옛날같이 지내요. 사당해요. 오기택에 충청도 아줌마 신청해요. 아이고 아니 모처럼 늦잠을 자서 못 가셨으면 옆 동네 네 또 오늘이라도 가시면 안 되셨나요? 아마 형님이 뭔가 단단히 서운하셨나 본데 1350님 형님도 라디오 들으실까요? 설레 형님? 아

바쁘시고요. 제가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두 잔 드릴게요. 설레 형님과 함께 드세요.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아, 이 노래 좋아요. 네, 준비해놨고요. 또 한 곡 9156님께서는요. 현미언니, 저는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주방언니들은 저보다 더 빨리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맛난 반찬을 만들어요. 저는 언니들이 만든 반찬을 용기에 담으면서 판매를 하고요. 블루투스 연결하여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중 현미언니 러브레터는 활력소예요. 정말로요. 오늘도 덥지만 화이팅입니다. 이은하님의 돌이키지마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와우, 반찬가게인데 아주 참, 네. 뭔가 체계적으로 반찬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 재래시장인지. 예, 9156님 화이팅 하시고요. 도넛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언니들과 함께 드세요.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60년대 말은 신인 여자 가수들이 대거 등장했던 눈부신 샛별 탄생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데뷔한 신인 가수를 잠깐 소개해보면 김하정 씨, 임희숙 씨, 김추자 씨, 이영숙 씨, 정은숙 씨, 남정희 씨, 양미란 씨, 여이주 씨 등등 정말 20대 초반의 실력파 가수들이 즐비했고요. 목소리도 다르고 창법도 다르고 개성도 다른 신인 여자 가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시기에 많은 명곡들이 히트하면서 우리 가요계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 시기에 데뷔한 신인 가수들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부터 보이시한 중저음의 목소리와 허스키한 목소리까지 다양한 개성으로 사랑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수 정은숙 씨는 굵은 중저음의 목소리로 사랑받은 가수였습니다. 정은숙 씨의 이름을 크게 알린 노래는 바로 1968년에 백영호 씨가 작곡했던 성류의 계절인데요. 백영호 씨는 이미자 씨와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최고의 인기 작곡가였고요. 맑고 영롱한 이미자 씨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정은숙 씨의 음색에 매력을 느껴서 정은숙 씨에게 여러 노래들을 작곡해서 건넸습니다. 성류의 계절 외에도 하얀 그림자, 내 사랑아, 짝사랑은 싫어요, 눈물의 사연 등등 정은숙 씨의 많은 노래들이 백영호 씨가 작곡한 노래였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동백 아줌마입니다. 1964년에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를 작곡했던 백영호 씨는 1968년에 동백 아줌마라는 곡을 작곡해서 정은숙 씨가 불렀는데요. 이미자 씨와는 전혀 다른 음색의 정은숙 씨가 이 노래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가녀린 미성의 동백 아가씨가 시집을 가서 굵은 저음의 동백 아줌마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68년 남국인 작사 백영호 작곡 정은숙 씨의 동백 아줌마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0: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5153님께서요. 현미님, 햇볕은 쨍쨍인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서 조금은 시원한 화요일이에요. 여기는 충남 서산인데요. 오늘은 신랑은 출근하고 아버님은 생강밭으로 가시고 저는 어머님하고 탱글탱글 보랏빛으로 익은 블루베리 수확 중이에요. 요즘 블루베리 수확해서 배달, 배송하고 나면 싱싱하고 맛있다는 감사 인사를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한 달 우리 가족 힘내보렵니다. 화이팅! 블루베리 농사 지으시나 봐요. 아, 생강밭도 아버님은 가꾸시고 좋습니다. 요즘 블루베리 정말 탱글탱글 맛있어요. 5153님 화이팅. 한 달간, 앞으로 한 달간이라고 그랬는데, 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 주시네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0481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오늘 러브레터 끝나면 미용실 갈 거예요. 25일에 산악회 가는데 그동안 몇 달 산악회에 못 나갔었는데 간만에 나가는데 꼬질꼬질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이쁘게 하고 가려고요. 그럼요. 오랜만에 나가면 더 예쁘게 하고 가야죠. 머리 예쁘게 하세요. 0481님 때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신정숙의 당신의 모든 것이 좋아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일도 하랴, 축구도 챙겨보랴, 이래저래 바쁜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잠 부족하지 않게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사고와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인데요. 양양 쪽으로 조양나들목을 가기 전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한 개 차로만 겨우 통과가 가능한데요. 동산요금소부터 차량들 줄지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휴게소 부근에 발생한 사고 처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방향은 두 개 차로 모두 통행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북충주부터 답답하고요. 양평 방향은 아직 한 개 차로만 지날 수 있어서 중암탑 하이패스부터 정체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이후 서운분기점 3, 4차로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일대가 혼잡합니다. 서울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 1차로에 추돌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2028님이 주셨습니다. OTT에서 미드 시작을 했는데 시즌 8까지 있어요. 밤에 4시간씩 보는데 집학인 저 좀 말려주세요. 누가 옆에서 말리면 더 하고 싶은 법이죠. 본인이 당해봐야 됩니다. 눈에서 쩍쩍 소리 나고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흘러내려야 스스로 멈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남한테 부탁하는 건 아직 여력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때까지는 일단 즐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선미의 노래입니다. 사이렌.

0: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요즘 진짜 재미난 거에 한번 빠지면은 8개, 시즌 8개를 다 봐요. 그죠? 그런데 밤새고 갑니다. 예, 참 이게, 이게 참 어떻게 이걸 말리기도 뭐하고 저도 그렇게 하니까, 예, 재밌으면은, 근데 일단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 이런 걸 다 보는 건 좀 그렇죠. 예,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쯤에 또 가서 졸고 있고 하품하면은, 왜 있는 상사가 아이고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일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나오면은 이게 진짜 다음 편이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거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재미없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컨트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예, 퀴즈킹 김태진 씨와 함께합니다. 푸짐한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고 만번째 이만번째 딱딱 끊어서 만번째 단위로 행운의 선물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태진 김태진 씨 돌아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모발 퀴즈쇼. 자,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아, 6609님이 주셨는데요. 태진님 같은 관상이 은근 입이 무겁더라고요. 예, 하셨는데. 입이 무거워요? 입이 되게 가볍던데요. 이렇게 보니까.
1: 예, 아니 예전에 엄청 가벼웠어요. 그래서 넌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나이 들면서 무겁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방송 저 노래 나갈 때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던데요. 보니까
1: 형님도 뭐 노래 나갈 때 많은 얘기 하시던데.
0: 예, 저는 이제 욕을 많이 하죠. 언젠가 한번 이거 5네오로 잘못 나가면 저는 끝입니다. 예. 자, 아무튼 엔지니어 선생님이 푹 주무시고 오시고요. 예, 괜히 저 설잠 자고 와가지고 페이더 잘못 올리면 저
1: 실수했다 큰일 나죠.
0: 큰일 납니다. 예,
1: 농담입니다.
0: 예전에 그런 기회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연예인들에게 사담 나누다가
1: 그런
0: 적이 있었는데
1: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0: 예, 저희 KBS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모발 퀴즈쇼 어떤 시간입니까?
1: 자, 오늘도 문자와 콩으로 참여하는 바람잡이 퀴즈, 그리고 저희가 잘할수록 제작진은 힘들어지는 음악 듣기 평가, 그리고 치킨,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모두 걸려있는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푸짐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부지런히 참여하시고요. 오늘도 선물 모두 받아가세요.
0: 자,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모발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어제였죠. 고품격 음악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의 코너에는 정말 노래 잘하는 절친 린 씨 그리고 환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들이거든요.
1: 맞습니다. 예, 예. 바로 문제입니다. 린 씨는요. 시간을 거슬러 마이 데스티니 등 수많은 드라마 수록곡을 불러서 이것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OTT 여왕,
1: 2번
0: OMR 여왕,
1: 3번
0: OST 여왕,
1: 4번
0: 오하니하니 오하니하니 여왕.
1: 자, OTT 여왕이냐 OMR 여왕이냐 OST 여왕이냐 아니면
0: 오하니하니 오하니하니 여왕.
1: 문자번호 샷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수제 요거트를 드리겠습니다.
0: 린의 노래입니다. My Destiny.

0: 자, 바람잡이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린 씨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여왕, OST 여왕 3번이 정답이고요. 예. 선물 받으실 분들, 수제 요거트 받으실 분들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0: 예, 오하니하니가 아니고요. 오가니가니였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좀 헷갈릴 수도 있죠.
0: 저 보내려고 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1: 아, 근데 그 가끔 가다 보면 예. 되게 창의적으로 일부러 틀리시는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1: 맞죠? 일부러
0: 예,
1: 틀리는
0: 예, 그래야
1: 거죠.
0: 그래야 이게 재밌으니까.
1: 예, 허점을 보이려고.
0: 전 다 알고 있어요.
1: 인간적으로 보이려고.
0: 예, 예, 예.
1: 네.
0: 자, 이제 음악 듣기.

0: 평가해야 되는데 태진 씨 어떻게 하면 돼요?
1: 저희가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예. 3단계로 짧게 정말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네. 저랑 박명수 씨도 오늘은 정답을 모르는데 여러분도 저희와 같이 잘 들어보시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되고요.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 10분 뽑아서요. 캡슐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힌트 듣기 전에 노래 힌트 듣기 전에 김세슬아 PD의 힌트 먼저 볼게요. 직접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 힌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0: 예.
1: 월요일 아침 바이브. 월요일 아침에 일단 힘들죠. 짜증나죠. 피곤하죠.
0: 찌뿌두두 하지.
1: 찌뿌두두 하죠.
0: 예, 예. 아쉽고 피곤하죠. 베리 타이어드.
1: 그런 느낌인데. 월요일 아침
0: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설렘은 별로 없겠죠?
1: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뭐 지쳐 있고
0: 일요일날 주말에 쉰 거에 대해서 월요일날 좀 피곤하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힌트를 주시지 않았을까?
0: 네, 좀 정신이 나가 있고
1: 아 하기 싶어 아 네. 힘들어 아 짜증나 그런, 자고 싶어
0: 그런 느낌의 바이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아하. 첫 번째 노래 힌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주세요.
1: 와 이거 뭐야
0: 아 이거만
1: 너 때문에
0: 내가 미쳐
1: 티아라 내가 미쳐
0: 맞아
1: 월요일날 미치니까
0: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1: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예.
0: 맞네 아유 큰일 났다. 어떡하냐
1: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0: PD 표정 안 좋다. 김세슬아가 연기를 못해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또
1: 그래도 저희가 몸만 지쳐도 해봐야죠. 예.
0: 그렇지 월요일날 미칠 것 같아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은 이거 아니 이건 여잔데
1: 티아라
0: 이거 백퍼야 백퍼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도 티아라야 너 때문에 미쳐
0: 좋습니다. 이따 우리는 예, 이렇게 픽스로 갈게요.
1: 예.
0: 자 이제 2단계 한번 가봅니다. 2단계 여러분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0분 뽑아서 캡슐 커피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 납니다.
1: 어? 이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0: 이거
1: 뭐야?
0: 오락실 아니야?
1: 오락실에서 나온 소리인데 삐라라롱롱
0: 그럼 이거랑 다르잖아.
1: 그러게 자 티아라 잠시 접어둘게요.
0: 2단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뾰로롱.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야?
0: 모르겠는데.
1: 저희가 아는 노래인가요?
0: 아니 아는 노래겠지. 티아라만 모르는 노래 여기서
1: 어째?
0: 우리가 아는 이거 히트 그래도 어느 정도 히트곡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거 어렵다.
0: 첫 번째 건 미쳐 맞는데.
1: 그러니까요. 2단계 좀 연속 힌트 가능할까요? 연속해서 들릴 수 있어요.
0: 연속해서 세 번만. 예.
1: 발라드는 아니죠?
0: 아니지.
1: 발라드는 아니고. 월요일 아침 바이브.
0: 그냥 맞는 것 같은데.
1: 월요일 아침 바이브.
0: 미쳐.
1: 한편으로는 월요일에 또 힘내자, 파이팅 하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0: 근데 노래 자체가 마이너예요, 마이너.
1: 아 그래요?
0: 노래가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예요. 좀 마이너는 힘내라기 힘이 안 나 잘. 예. 이 노래 풍이 마이너 풍이에요 이게 지금. 예. 아 2.5 한번 들어볼게요. 예.
1: 혹시 아유 다 똑같은데
0: 아 미치겠네 이거.
1: 아 이거는 아예 감을 못 잡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0: 아 진짜 오늘은 모르겠다.
1: 어 진짜로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봐요.
0: 진짜 모르겠는데. 예. 점오인트 다시요. 미쳐 맞아?
1: 맞아요.
0: 미쳐빌 가. 아, 난 그거 같아.
1: 티아라 너 때문에.
0: 티아라.
1: 아, 근데 제목 때문에. 너 때문에 미쳐 맞나요 정확하게?
0: 그건 모르겠어.
1: 모르겠네. 예.
0: 미쳐
1: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0: 자 우리는 모든 자산을 티아라의 노래에 걸겠습니다.
1: 저는 자산은 못 걸겠습니다.
0: 그래요?
1: 예. 박명수 씨 다 전 재산을 건다고요?
0: 아니요.
1: 티아라요?
0: 아니요. 마이너스 통장이요. 마이너스 통장. 자 3단계 듣습니다. 3단계 줄여요. 아침에
1: 와
0: 완전 속았다.
1: 야, 이 명곡을 우리가 못 알아들었네.
0: 근데 이게
1: 그 저기
0: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어떻게 아침 바이브야?
1: 왜냐면은 이 지금 가사 자체가 네.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뭔가 막 쫓기잖아요. 예, 회사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맞네.
1: 월요일 아침 바이브.
0: 멍청하게.
1: 와.
0: 마이너스 통장 걸기 잘했지.
1: 근데 이게 그 평소 출제됐던 노래보다는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랐네요.
0: 그러니까.
1: 야.
0: 그러니까 저 이분 좋아했던 분들은 네. 다 맞췄을 텐데 우리는 헛짚었네요.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일단 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예. 1, 2, 3, 4.

0: 자, 정답이 바로 네. 여러분 우리가 짚었던 거랑 많이 달랐습니다.
1: 넥스트의
0: 허를 찔렀네요.
1: 도시인이 정답이고요. 예, 예, 아, 이 노래는 진짜 명곡이고.
0: 아, 해철이 형 보고 싶네요. 네. 아, 그래 옛날에 만났을 때 서로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1: 아, 예. 아니 어쩜 근데 그 당시에 예. 이런 가사와 이런 음악과
0: 앞서갔다니까.
1: 대단한. 네.
0: 예. 무한궤도.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나올 멜로디가 아니었거든요.
1: 무한궤도로 데뷔하시고 네, 솔로 앨범 내고 네, 넥스트로
0: 재즈 카페 빨간 립스틱 진짜 천재 진짜. 아유.

정말 보고 싶네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뽑아서 캡슐 커피 세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자, 러브홀릭의 노래죠. 러브홀릭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애청자분 모시고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8: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됐고요. 변함없이 태진 퀴즈왕.
9: 네.
8: 퀴즈킹. 퀴즈킹. 예, 태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9: 퀴킹.
8: 예. 예. 자, 2부 어떻게 해볼까요?
9: 2부는 이제 고스톱 퀴즈 함께합니다. 3단계 네. 전화 연결 고스톱 퀴즈 알고 계시죠?
8: 네.
9: 1단계는 5만 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OX 퀴즈고요. 2단계는 문화 상품권 10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객관식 퀴즈고 마지막 3단계가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걸려있는 주관식 퀴즈예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스스로 계속 풀지 말지 고스톱 외치시면 되고요. 고 외쳤는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네. 때는 선물 모두 반납하고 전화도 인사 없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오토 굿바이. 미리 예. 마음에 준비하세요.
8: 컨셉이 그래요. 컨셉이.
9: 맞습니다.
8: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분 모시고 문제 네? 풀어봐야 될 때 어떤 분입니까?
9: 0403님. 예. 김포의 나얼입니다. 나얼. 전화 주세요 하셨어요. 예.
8: 자, 김포의 나얼 씨.
10: 오 나얼. 안녕하세요. 나얼입니다.
8: 저 죄송한데요. 아니, 준비를 좀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9: 좀 더 성의 있게.
10: 오 나얼.
9: 아. 그 나얼 씨 본인 노래를 한번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8: 예, 예.
9: 히트곡 중에
8: 예.
10: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8: 어, 좋은데?
10: 급하네 신기하게
8: 알겠습니다.
9: 아, 자, 예, 예. 좋은데 하셨잖아요.
8: 좋은데 삑사리가 많이 나가지고 예, 됐습니다. 근데 노래를 원래 잘하시는 분이네요.
9: 그래요.
8: 예. 예, 그냥 저 죄송한데
10: 나얼입니다.
8: 저 네. 성이 어떻게 됐어요? 본명 성이
9: 네
10: 최나얼입니다.
8: 예, 그러면 아, 그 최얼 씨로 갈게요. 최얼 씨. 최얼 씨. 예. 좋습니다. 예.
9: 최얼.
8: 예, 나얼보단 최얼이에요. 최얼 씨 갈게요.
9: 네.
8: 자, 1단계부터 풀어보면 1단계 치킨 상품권입니다.
9: OX 퀴즈 드립니다.

0: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1919년에 개봉한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부터 2025년 개봉작까지 총 8,436편의 한국 영화 제목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1: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0: 그 결과 한국 영화 제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3초 시간입니다. 3. 이
2: X
1: 그렇죠.
0: X 그렇죠. 아닙니다.
1: 예 가셨네요. 님은 가셨네요. 예. 사랑하는 님은 가셨네요.
3: 최얼씨
1: 최얼씨 예. 저희 오늘 방송에서 빠졌습니다. 예, 얼 빠지셨어요.
0: 예. 심지어 그 나얼씨 본명도 유나얼씨인데 예. 최나얼씨로 예. 탈락.
1: 최얼씨 예. 얼이 빠지게 됐습니다.
0: 요거 좀 설명드리자면 좋아요. 8,436편의 한국 영화 제목 중에 총 197편의 제목에 사랑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1위고요. 2위는 172편의 제목에 사용된 여자. 그리고 3위가 밤, 4위가 청춘 이렇습니다.
1: 밤의 영화 많이 보니까 이제 밤이라고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0: 뭐, 예.
1: 예, 좋습니다. 네. 자, 재밌네요. 그래도 예. 자, 청취자에게 퀴즈 하나 내고요. 예, 또 선물 드려야 되겠죠. 예, 어떤 선물 드릴까요? 네.
0: 청취자 퀴즈 맞히시는 분 10분 저희가 추첨해서 분식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1: 좋아요.
0: 잘 들어보세요. 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요, 최근에 데이트 장소 검색량으로 이곳이 성수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는 2030 세대 사이에서 이곳 전통시장이 핫플로 떠오른 건데요. 완구시장에서 말랑이나 왁부볼, 요즘 유행이죠? 왁부볼을 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13년 전 무도가요제에서 정영돈 씨와 GD 씨가 무대 의상을 사기 위해 이곳을 돌아다닌 게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동탄, 2번 동묘, 3번 동작대교, 4번
1: 동그라미 그리려다.
0: 동탄이냐 동묘냐 동작대교냐 아니면
1: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태진.
0: 장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4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0분께 분식 세트 드릴게요.
1: 형용돈 종. 와, 또 이렇게 써. 해볼라고.

0: 자, 정답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 데이트 장소로 인기래요. 동묘가 정답이고요.
0: 아, 동묘 진짜 재밌어요. 가면
1: 구제 옷 예. 시장 정말 많은 사람을 받고 있더라고요.
0: 세계 어딜 가도 동묘만큼 네. 좋은 곳은 없어요.
1: 그리고 그 동묘에 저렴하고 할아버지들 멋쟁이 아저씨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세계적인 그 명품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 원천이래요.
0: 그래요.
1: 그분들의 패션이 이 명품 옷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0: 그쪽이 이제 저 을지로랑 다 연결이 되니까 힙하고
1: 갈 곳이 많죠.
0: 힙지로 뭐 먹을 때도 많고 진짜
1: 맞습니다.
0: 아 정말 대한민국 짱이에요.
1: 예, 가실 거예요?
0: 저 가끔 돌아다녀요. 가끔 재밌어요.
1: 그 분식 세트 받으실 분들 선고표 게시판에 저희가 올려둘게요.
0: 예, 자, 두 번째 분 어떤 분이죠?
1: 3432님이신데요. 섭외 전화가 왔네요.
0: 예.
1: 명수 형님, 저희 회사 사내 방송국 라디오 DJ 섭외차 전화드립니다. 큰 거 5장 드릴 수 있어요.
0: 저 큰 거 한 장이면 되는데.
1: 큰 거.
0: 큰 타월 하나면 다 씻거든요. 5장 주면 뭐. 자, 여보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0: 예, 예. 저를 섭외하시겠다고요?
2: 네.
0: 어디에 저 쓰시려고요?
2: 저희 사내 방송에 좀 섭외를 드리자고 제가 드렸습니다.
0: 예, 큰 거 답장이 얼마죠?
2: 예, 지역 상품권으로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1: 아, 좋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좋아요. 예. 야,
1: 근데 그게 이제 회당이에요, 회당?
2: 예, 회당입니다.
0: 오, 예. 지금은 DJ를 누가 하고 있나요?
2: 지금 DJ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갑자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예산이 좀 늘었나요, 방송국에?
2: 예, 제가 친절 사원으로 좀 뽑혀가지고 받은 걸 좀 드리고 좀 모시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0: 말을 좀 많이 더듬으신데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라디오 하실 때 진짜 DJ를 하신다면
1: 오프닝
0: 저희는 웰컴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작하시나요? 네, 한번 오프닝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본인 방송에서.
2: 아, 저는 음악으로 틀어놓고 시작합니다.
0: 네, 해보세요. 자, 음악 틀었다.
2: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오늘은 뭐 날씨가 좋은 무슨 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1: 오늘은 뭐 날씨가 무슨 요일입니다.
0: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 사내 방송 이름이 뭡니까?
2: 사내 방송은 이름은
1: 지금 뭔가 뜻대로 잘 안 풀리죠.
0: 예. 그만해라. 예, 그만. 알겠습니다. 예, 문제 풀게요.
2: 예.
0: 그래도 끝까지 그걸 지켜주려는 모습을 좋았어. 자, 태진 씨 문제 주세요. 예.
1: 치킨 상품권 걸려 있는 1단계 OX 퀴즈 잘 들어보세요.
0: 웃겨.
1: 최근에 경제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예요. 특정 산업이나 원자재, 반도체 등의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일반적인 경기 순환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는 장기 호황 국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1,
1: 오. 5요. 아이고. 이게 쉬운 문제인데. 아, 어떡해.
0: 자, 이건 O 아니면 X니까 X예요. 그죠?
1: 예,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업이 그 발표한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웃돌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고 뭐 주식 용어죠. 그래서 정답은 일반적인 경기 순환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는 장기 호황 국면 슈퍼 사이클입니다.
0: 예.
1: 아니 근데 오늘 다 1단계 탈락인데요?
0: 큰일 났네. 세 번째 분 마지막 분 모셔볼게요.
1: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김연경이에요. 예. 오빠랑 통화하면서 퀴즈 풀래요.
0: 김연경 선수랑은 개인적으로 좀 알죠.
1: 그렇죠.
0: 김연경 선수 김연경 지금 선수가 아니죠?
1: 예. 감독님이라고
0: 감독님인가? 할까요? 아까 김연경 씨.
3: 네, 오빠 안녕하세요.
0: 자, 김연경 씨 잘 지내셨어요?
3: 예, 오빠 잘 지내셨죠?
0: 예. 아, 요즘은 좀 쉬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3: 야, 요즘에 여행도 좀 다니고요.
0: 예,
3: 그러고 있어요.
0: 그러고 있어요.
1: 그래요?
0: 어디 가셨는데요? 여행 어디 가셨는데요?
3: 그냥 여기저기 뭐 강원도도 다녀오고.
0: 네.
3: 뭐 전라도 쪽도 좀 다녀오고 그랬어요.
0: 예,
1: 전라도요?
0: 뭐 장사하세요? 예전에 저 계셨던 그 터키에 계셨었죠? 예전에.
3: 네, 맞아요.
0: 그때 팀 이름이 뭐였죠?
3: 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0: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1: 그때 그 튀르키예에서 정말 트리키에. 정말 월드스타로. 튀르키예는 팀이 아니고 이제
0: 나라고.
1: 예.
0: 기억이 안 나세요?
3: 네.
1: 본인 팀인데. 본인 팀인데.
0: 자신 있게 네 하시네요. 예. 그런 자신감이 너무 좋았어요.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3: 네.
0: 예, 자.
1: 네, 화이팅.
0: 1단계부터 치킨 상품권 걸고 시작합니다.
1: 네.
3: 예.
1: 자, 딱 10년 전 오늘이죠. 2016년 6월 23일.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EU. 이 사건을 브렉시트라고 해요. 자, 문제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탈출을 뜻하는 엑시트의 합성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1.
3: X.
0: 예?
1: X요? 아!
0: 아, 어떡하냐고. 와. 야, 5대5인데, 5대5인데.
1: 최악이다, 최악. 다 틀렸어요. 어떡하죠?
0: 브리튼, 그러니까 브리튼이 뭐 브리튼.
1: 예, 영국,
0: 브리튼, 엑시트.
1: 그러니까 합성어죠. 이제 브렉시트.
0: 예, 네. 예, 예.
1: 아,
0: 아이고. 이건 5예요, 5.
1: 네,
0: 예,
1: 5가 정답입니다.
0: 오늘 이거
1: 맞는 말이에요.
0: 다 떨어졌어요. 예.
1: 야, 이런 날도 있네요.
0: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이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어요.
1: 그러니까요. 우리 나얼 씨, 아, 예, 예. 그다음에 뭐 방송국, 예. 사내 방송국 DJ님, 김영경 씨,
0: 예, 예, 좀
1: 전부 다
0: 그
1: 탈락.
0: 본인이 설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1: 네.
0: 당황한 나머지 문제에 집중을 못하신 것 네. 같습니다. 예.
1: 이렇게 되면은 청취자분들이 오히려 선물을 많이 받아가실 수가
0: 예,
1: 있어요.
0: 예.
1: 중간식 쿠폰 10분.
0: 네, 중간식 퀴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문제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영화가 다 끝난 후에도 관객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아, 마치 식사 후 디저트를 먹듯이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긴다. 뭐 이런 뜻인데요. 후속편은 암시하거나 숨겨진 재미를 담은 짧은 영상을 가리킵니다. 이 영상을 우리는 무슨 영상이라고 할까요? 땡땡 영상.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0: 예, 태진 씨 고생하셨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0: 예, 자 하이키의 노래 듣죠. 서울.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5: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저기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6: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7: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2026 린 트로트 콘서트 퀸 오브 세라나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아, 오늘 좀 아쉽네요. 예, 다음 주에 또 잘 푸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끝곡은 폴킴의 노래입니다. 안녕 들으면서 진짜 안녕해야 되겠네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공사와 작업으로 혼잡한 곳들이 있고요. 또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사령터널 지나기 어렵고 전평교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로 정안 휴게소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성주 부근 2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일대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나고 있고요. 이후 충주 분기점에서 주춤합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신갈과 남사진이에서 속도가 더디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입니다. 북포간선로 종암분기점 방향 하월곡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2차로 통행 어려워서 미리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고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제주를 포함해서 남부 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꽤 있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세요? 서울은 하늘이 쾌청합니다. 습도도 쾌적한 범위에 있고요. 일기예보에서는 예년 이맘때 날씨라고 표현하더군요. 예년 같다, 매년 비슷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동네 나무는 까먹지 않고 제때 꽃이 피고 잎이 우거지고 풀벌레 손님들이 모여들고요. 수십 년 본 친구들은 변함없이 그대로고 또 단골 가게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고 나는 또 늘 하던 일 계속하고 있고 일상이 늘 있던 자리에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평범한 거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유지되는 정교한 상태잖아요. 오늘도 어제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 자체

그녀는요 완전히 춤에 모든 것을 바친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는 노래였어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기타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기타를 쳤어요. 젊을 때 세션 기타리스트로요 스티비 원더라든가 뭐 마이클 잭슨, 다이나 루스 그런 아주 대스타들하고 작업도 했답니다. 마이클 샌벨로의 음악 매니악으로 오늘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출발합니다. 영화 플래시댄스의 OST이기도 했죠. 추미옥 씨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백디 오늘 복학생 오빠 패션인데요. 젊은 오빠. 아니 근데 저는 무슨 옷만 입으면 복학생 오빠. 복학생 전문 됐어요. 3162님이 아 이 노래 저희 아버지 애창곡이세요. 예전 아버지의 에마 갤러퍼 타고 여행 다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열일하시는 택시회사 상무님 아버지 응원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밥을 좋아하셨나 봐요. 오, 사진 보내주셨는데 근사하십니다. 군 시절의 모양이, 그죠? 신문희 씨, 부산 가는 기차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흐리네요. 아, 수국 보러 가는데 비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은희 씨, 제가 기억하는 그 비 맞은 수국도 참 이뻤습니다. 수국이 진짜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는데 색깔이 아주 참 오묘하죠. 아, 그죠. 사람이 아무리 염색을 해도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연의 그 색은 진짜 경이롭습니다. 즐기세요. 정윤석 씨, 부산은 흐려요. 그런데 백천 형님 얼굴은 맑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늘 맑은 모습,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추미옥 씨가 역시도 부산은 바람이 차다고. 네. 이미아 씨, 서울 성북동인데요. 해가 쨍쨍, 볕 따가워요. 성북동이요. 그 현대시 우리나라 대표 작가 중 한 분이죠.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 생각납니다. 현은선 씨, 제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염없이 내리더니 잠시 그쳤습니다 하셨어요. 제주는 진짜 중국 대륙만한 그런 다양한 날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서로 사는 곳도 다르고 머리 위에 하늘 날씨도 다 다릅니다만 좋은 음악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죠.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편하게 떨궈주세요.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려요. 어떤 일인지 좋아요. 뭐 부끄러운 얘기도 좋고요. 화난 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부끄럽거나 화나는 일 소개하면 재밌어요. 웃고 넘어갔던 일 다 돼요. 사연 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참여하십시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을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KBS 어플 KONG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꼭 깔아놔주세요. 광고 잠깐 듣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쿵쾅 쿵쾅 이 심장이 뛰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마이 쉐로나 가사가요. 나의 쉐로나 난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을 보면 심장이 뛰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미국 락밴드 더 넥의 노래 마이 쉐로나. 그 전 노래는 그 콜라 광고 음악으로 썼었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기타리스트인 알렉산더 카디날레가 노래한 Made for You란 노래였어요. 나는 널 위해 만들어진 존재야 라는 노래죠. 백디 안녕하세요. 선곡 좋아요. 김미정 씨. 김기창 씨도 선곡 짱. 선곡 좋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인백천의 백뮤직은 선곡 맛집입니다. 물론 우리 임선달 PD가 선곡의 달인 우리 임선달 PD가 선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청곡이 오면 가차없이 까냅니다. 여러분들 신청곡이 우선이에요. 많이 보내주세요. 주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참여하시려면요. 우물정 버튼 먼저 누르시고요. 그러니까 샵 1061로 문자하시거나 콩 가입하시면 좋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고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황금숙 씨가 저희 스튜디오 지금 보고 계시죠? 백디 축구공 선물로 안 주시나요? 오빠보다는 공이 탐나요. 그렇죠. 저보다 그럼요. 지금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공인구 제가 들고 있는 이거요. 예, 이게 지금 종래 그 공학은 조금 달라졌죠. 조각수가 달라졌고요. 틀이 온다라는, 네, 그러니까 세 나라의 물결이라는 뜻이랍니다. 틀이 온다라는 공인구. 아, 이걸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구경만 하시라고 갖다 놓고 있습니다. 콩 인형도 달라지는 분들이 많은데, 아유, 못 드리고 있어요. 언젠가 드릴 수 있겠죠. 백경애 씨, 오, 축하합니다. 10kg을 감량하셨군요. 아쿠아에서 상처받아서 이 약 물고 다이어트 했어요. 오, 백경애 씨 대단하십니다. 요요 안 오게요.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빔밥 먹고 배 두드리며 아서 백뮤직 1열에 착 앉았어요. 조혜영 씨, 비빔밥 먹고 배 두들기면서 아 드신다고요? 네. 황태영 씨, 백디 저 지금 여행 가요. 너무너무 신나요. 신청곡은 Welcome to the Jungle. 오, 어디로 가세요? 2510님, 요즘 밤꽃 향이 많이 난다 했더니 5살짜리 손자가 밤꽃은 밤에 피는 거야? 하네요. 아이고, 예쁜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제가 보내드립니다. 지금 밤꽃 냄새 진동하죠. 6월 중순부터 7월 초에 아주 그냥 밤꽃이 여기저기 늘어졌죠. 아주 향이 강하게 늘어진 거는 이제 숯꽃이고요. 암꽃은 그 이제 숯꽃 밑부분에 작게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를테면 수정이 되잖아요. 그 가루로. 그렇게 되면 이제 꽃이 다 지고 그 진 자리에 이제 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우리는 그걸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아, 밤은 참 유용하죠. 어제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이원호 씨. 밥 차리는데 반찬 뚜껑 안 열었다고 혼났어요. 저는 와이프 앉으면 열려고 했는데 억울해요. 마음도 못 알아두고, 그죠? 아유. 그래도, 네. 그, 지금 당장은 얘기하지 마세요. 화났을 때 얘기하면 더 야단 맞으니까.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위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목소리는 참 너무 편안하죠. 미국의 포크 칸츄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핸디맨,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나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제임스 테일러의 원곡이 아니고요. 지미 존스라고요.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가수, 이 사람이 원곡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영국 프로젝트죠. Days are numbers

가수란 노래예요.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인생은 끝없는 여행입니다 라는 노래인데요. 알란 파슨스는 그 비틀즈 음반 녹음 작업에 또 참여한 음향 엔지니어죠. 이 사람이 음악을 한 거예요. 제임스 테일러 핸디맨,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Days are Numbers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3656님, 그저께 딸이랑 아들한테 반찬이랑 이것저것 먹을 거 잔뜩 챙겨서 택배로 보내줬어요. 딸은 서울에서 아들은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딸은 택배 받자마자 잘 받았다는 인증샷에 엄마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나 돼지더면 어떡하지? 또 산딸기가 달아서 요거트에 넣어 먹어야겠다는 등 폭풍 리액션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감감무소식이길래 아들 택배 받은 후기 좀 보내봐. 톡을 보냈더니 딱 세 글자 왔습니다. 알바 중. 알바 끝나면 진정성 있는 후기가 올까요? 그저 웃죠. 이야, 아들한테 톡을 보내면 답이 오나요? 신기한 일이네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제 아들하고 나만 몰랐네요. 4577님, 저희 친정은 농촌이고요. 저희 남편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근데 친정에서 감자 캐는 일을 도와주고 온 남편이 식당에서 친구들한테 훈계를 합니다. 그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어? 야, 쌀이 거저 나오는 줄 알지? 그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면서요. 누가 보면 농촌 홍보대사인 줄 알겠어요. 여보, 당신 딱 30분 일했잖아. 어이없어서 웃어요. 대개 하루 일한 사람이 농사 수십 년 지은 농사꾼보다 더 말이 많답니다. 3호 이사님, 아침에 일찍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벤치에 어르신 세 분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마침 한 분의 휴대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앞을 지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큰 소리로 새댁이?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뒤돌아봤더니 전화에 대고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어르신들이 어이구 새댁이라니까 돌아보잖아. 그러게 새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경보선수처럼 걸어나왔어요. 그저 웃죠. 아마 다음에 거기 가시면 어르신들이 또 똑같은 데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새댁 온다 그럴 거예요.

7564님, 조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요. 외국인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는 거예요. 외국인 선생님이 오실 리가 없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조리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원장님이 조리사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하니까 아이들이 우와 이름이 리사야 이렇게 된 거죠. 조카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귀여워서 웃어요. 아이들은 그 블랙핑크 리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브랜든 미그라고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예요. Driving in the City였습니다. 난 당신과 이 도시에서 운전하면서 행복했던 그 추억 잊지 못하고 그리워요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냥 우쭈에 이어서 늘 이렇게 좋은 음악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도 모두 그냥 우쭈에 산 소개된 분들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뭐 내 얘기, 주변 사람들 얘기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뭐 속삭였던 일, 화났던 일도 좋아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잖아요. 원혜진 씨는 애들은 응, 아니, 왜 이렇게 세 단어만 아나 봐요. 답이 그것만 와요.

김임한 씨. 저희 아들은 이응이응 니은니은 키윽키윽. 이거면 대화 끝입니다. 다 그런 거군요 하셨습니다. 이응이응은 응응 네 대답한 거예요. 니은니은은 뭐겠어요? 노노 아니란 얘기겠죠? 키윽키윽은 크크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방혜숙 씨. 백디 큰딸아이 만나러 거창 갈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것저것 먹일 생각하니까 짐이 점점 늘어나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야, 거창 가시는 준비를 거창하게 하시는군요. 항상 제가 얘기해놓고 저만 웃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인상 쓰는 것 같고. 최현주 씨, 내일 모레 남학원과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어요. 좋겠네요. 다치지 말고 2-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도 지금 일단 스코어를 맞추게 했는데 제가 2-1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 2-1, 3-0도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남아공은 초반에 골을 넣어야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셨네요. 우리보다 이제 FIFA 랭킹이 아래지만 요즘에 뭐 평준화돼서요. 예. 네. 내일 승부 예측 문자를 좀 받아볼까 합니다. 시원한 선물도 많이 준비할 거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희 씨가 여름은 너무 싫어요. 지쳐요. 팝송 들으면 잠시나마 힐링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규희 씨 지치는군요. 이소영 씨도 목요일 우리 축구팀 걱정 없이 응원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오라버니 하셨네요. 즐기세요. 김병국 씨는 일하면서 상사한테 받는 스트레스 이번 주 너무 힘듭니다. 아유 힘드시군요. 제가 2시까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홍영미 씨가 댄 힐의 Sometimes When We Touch를 신청하셨네요. 아주 그 발라드 가수 유명하죠. 목소리도 아주 이쁘고.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댄 힐.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눈물 나고 두려워요라는 노래예요. Sometimes when we touch.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꿀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홍영미 씨가 청하신 Daniel의 Sometimes When He Touch. 영미 씨가 제주 애월 계시죠. 8886님이 백천형님 예, 앤디 그레마의 These Tears 한만 틀어주시지 예. 저번 일요일 돌아가신 모친 생신날 혼자 생일상 차리다가 음악을 듣고 좋았다고요. 예, 찍이더라고요 하셨네. 앤디 그레마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당신과의 이별은 아프지만 눈물이 흐르고요. 하지만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언젠가 나도 괜찮아지겠죠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3005님이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나가기 전에 나 깨워. 오늘 밤 나도 같이 춤추고 즐기고 싶어라는 노래요. DJ님 목소리도 재치도 늘 같은 자리 붙박입니다. 오늘도 팝송에 귀 기울입니다. 지루박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 부탁합니다. 지루박 리듬이죠. 홍복희 씨, 백디 택시 탔는데 백디 목소리 나와요. 4067 기사님 화이팅 해주세요. 네, 4067 기사님 감사합니다. 점심시간도 끝을 향해 갑니다. 임백천의 백뮤직도 이제 1부 끝을 마칠 시간 됐네요. 그래도 밥 먹고 음악 듣고 많은 일 했죠. 2부도 함께 가주세요. 자, 오늘 1부 끝곡은 스테이시 켄트라고요. 미국의 재즈 보사노바 가수인데요. 샹송도 잘 불러서 프랑스 정부에서 문화예술 훈장도 받았답니다. Make it up. 정답이 없어도 괜찮아.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 얘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금방 back.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에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점심 먹고 운전대를 잡으셨다면 졸음이 몰려오기 쉬운 시간이니까요.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들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진남터널 부근에 대형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인천을 진입하려는 차량들 몰려 있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는 호계터널 부근에 발생한 사고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5차로에 있는 공사 여파 받고요. 양재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4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마포대교부터 여파 받고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성산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0 짧은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4: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5: 위
4: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5: 소
4: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5: 로
4: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독일 밴드죠. Fool's Garden의 Lemon Tree였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를 시작하는 곡이었어요. 나는 사랑하는 당신을 기다리는데 당신은 오질 않네요. 내 삶은 쓸쓸하고 허전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명희 씨가 백디 저도 복잡하지 않은 개그 좋아요. 사무실 숫자 노름에 개그에 힐링됩니다. 늘 감사해요. 어우, 천만 관객이 등을 돌리는 기원전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원혜진 씨가 저 안산 사는데요. 작년에 없던 러브버그가 엄청 많이 생겨서 창문도 못 열 정도입니다. 주차해 놓으면 차 위에도 엄청 많이 있고 징그러워요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집에서 차 타고 오는데 웬 벌레 좀 큰 거잖아요. 개미, 조금 개미 큰 거 같은 게 이렇게 앞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창문 바깥쪽에 쟀는데 보니까 어우, 창 아니에요. 두 마리가 꽁무니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대략 난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을 다, 내 창문을 다 열었죠? 근데도 얘들이 안 나가요. 아, 오늘 내내 찝찝해가지고. 근데 눈앞에 있으면 그래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얘들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어디 갔지, 이것들이. 아, 근데 그렇게 뭐 해는 끼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것 자체가 해예요, 얘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세 끼를 정확하게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요즘에는 하루 세 끼가 정답이라는 인식이 많이 옅어졌죠. 사람마다 이 생활 패턴 또 이 본인 건강 상태에 맞게 먹는 게 더 이제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체중 관리 때문에 하루 두 끼는 뭐 가볍게 먹어주고 하루 한두 끼만 제대로 먹는다는 사람도 꽤 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은 하루에 한두 끼만 먹다 보니까 그 끼니가 너무 소중해서 먹고 싶은 음식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감사하게 먹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하루 세 끼, 네 끼, 다섯 끼 매 순간 정성스럽게 맛있게 먹는 사람들도 많죠. 저희도요 모든 신청곡을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1일 1 신청곡 아주 좋죠. 1인 1 신청곡 뭐 이런 룰은 없어요. 1일 3 신청곡도 좋고 1인 5 신청곡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였습니다. KBS 어플 콩을 까시면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저 꼭 영어 스펠링 맞게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말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하고 가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리겠습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어요.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4: 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 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1: 일양약품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멤버 전원이 여성이죠. The Bangles, 미국의 여성 락밴드 Eternal Flame. 당신과 나의 사랑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되길 바랍니다 라는 노래. 그리고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원곡이죠. Sealed with a Kiss, 키스로 봉한 편지. 오늘은 바비 빈튼 버전이었어요. 우리 이 여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기다리기로 해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조은미 씨가 이터널 플레임이 좋으신가 봐요. 이 노래 좋아요 하셨어요. 새싹이십니다. 오늘 처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좋은 노래가 조은미 씨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군요. 자주 오세요. 5201님, 백디 도쿄 온 지 벌써 6일째예요. 매일 들으면서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마지막 날이 돼서야 문자 보냅니다. 딸이랑 보내는 일주일간의 도쿄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딸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늘 우리 어플 콩을 깔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해외 혼자 처음 나가는 거라 걱정이 태산 같다고 문자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 딸이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 한다고요. 아유, 딸이 여기저기 좋은데 많이 안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셨겠죠. 잘하셨습니다. 오, 귀국해서 드시라고 제가 수박 주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딸하고 또 헤어질 때 우시겠다. 이태분 씨, 뒷곁에 있는 매실을 수확하고 보니까 5kg이 나오네요. 향이 향긋합니다. 매실청 담그며 들어요. 오늘도 행복한 오후. 그 매실청은 매실을 뭐 이렇게 잘 뭐 딸 것 다 따내고 넣어가지고 설탕과 매실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더라고 1:1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아마 몇 달 있어야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희석시켜서 차로 마셔도 좋고 아니면 고기 이런 데 이렇게 다지면 육질도 연해지고 좋잖아요. 그죠? 침이 고이네요. 4500님, 여기 양산입니다. 흐린 날씨에 후텁지근해요. 며칠 전에 통신 접속 작업하면서 이어폰을 하수구 뚜껑에서 겨우 구출했던 사나이예요. 어제 아니었나요? 오늘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바깥에서 힘드시겠네요. 이제 점점 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든 날이 오고 있죠. 3966님, 백천님, 저 요양보호사인데요. 나이트 근무하고 퇴근했어요. 백천님 라디오 들으면서 좀 자려고요. 그래요. 나중에 시원하게 드세요. 수박 주스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킵해놓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래 세 곡 이어드릴 텐데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프리스턴 스미스가 노래하는 Oh, I Love You So라는 노래예요. 이게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 칵테일 OST 중에 하나죠. 넌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도 알고 있지? 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독일의 프로젝트 No Mercy의 Please Don't Go. 널 잃고 싶지 않아. 제발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 이어서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를 샘플링한 곡 마돈나의 Hung Up. 너는 떠났지만 난 아직도 너한테 묶여 있어. 네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자, 프리스턴 스미스 Oh I Love You So, No Mercy, Please Don't Go, 마돈나 Hung Up.

크리스턴 스미스의 Oh, I love you so. Oh, I love you so. No more said, please don't go. 마돈나, hung up이었습니다. 마돈나는 뭐 BTS 샤키라와 함께 지금 월드컵 결승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공연을 해야 되니까. 네.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제가 축하송 불러드립니다. 예쁜 고깔 모자나 뭐 여왕님 가운, 예쁜 폭죽 이런 거 없습니다만 그런 거 없어도 기분 나게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요. 글쎄 제 라이브를 듣고 행복하셔야 할 텐데 늘 걱정입니다. 네. 6260님, 저 안산 사는 최윤미예요.

6월 23일 오늘은 늘 환한 아우라와 긍정 바이러스를 뿌리며 등장하는 우리 지영이의 생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마치 선거 유세하듯이 밝게 인사하며 회사 문턱을 넘는 친구죠. 늘 주변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빛나게 해주는데 그럼으로써 자신이 밝게 빛납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영이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와, 이 진심이 담겨 있네요. 지영 씨는 좋겠네요. 4161님 오늘은 저의 온리원 고3 민서의 생일이에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시험 보고 와서 너무 우울해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백천님이 생일 노래 해주시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지금 라디오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못 들으면 나중에 다시 듣기로. 그리고 김명옥 씨가 오늘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소영 언니 생일이에요. 지금 검진이 있는 날이라 병원 갔는데 결과가 좋으리라 믿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혹시 못 들으시면 역시 다시 듣기로. 네, 축하합니다. 4886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백천오빠 목소리로 생일 축하에 정점을 찍고 싶네요. 이름은 유지영입니다. 지영 씨잖아요. 아까 저 회사의 동료가 보내셨는데 지영. 그래서 우리 지금 혜원 씨가 우리 작가가 그 문자를 보냈더니 맞대요. 그분이래요. 늘 에너지 넘치게 사시는군요. 네, 유지영 씨. 자, 그러면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408님이 잘생긴 다섯 남자죠. 영국 밴드 스팬다우 발레 트루를 청하셨네요. 아주 개성 있는 음악이죠.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꾸밈 없는 진심이거든.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라는 노래예요.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또 시작됐죠. 7408님이 스팬다우 발레 트루 청하셨고요. 김은경 씨가 KBS 콩은 매일 싱싱한데 우리 엄마 텃밭 콩은 힘없이 시들고 말라가고 있어서 흥이 안 나신대요. 무농약 키우는 엄니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농작물 화이팅 하셨네요. 아유 그러시군요. 하시면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블랙 서머를 청하셨어요. 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락 밴드인데요. 블랙 서머는 검은 여름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노래는 그 코로나19죠. 팬데믹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다시 희망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외침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높다고요. 3055님 휴일 전날 유일한 쉼 보리 음료가 문제일까요? 보리 음료를 너무 많이 드셨군요. 오늘도 뒷산 둘레길 걷는데요. 근데 날씬이들 뿐이네요. 그럼요. 그렇게 열심히들 운동하시니까 날씬하죠. 가끔 절망적인 배를 가진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죠. 아유 아까 제가 도쿄에서 딸이랑 같이 계신다는 분 제가 헤어질 때 우시겠어요 그랬는데 5201님이죠. 딸이랑 헤어질 때 운다는 말에 갑자기 둘 다 울컥했어요. 만날 때도 울었는데 헤어질 때도 울게 생겼어요. 아유 제가 입방정을 떨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4161님 아까 생일 사연 중에 고3 민서 생일인데 기말 보고 와서 너무 우울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연이랑 코멘트는 못 듣고 민서 이름 불러주신 것만 들었어요. 다시 듣기로 민서랑 들어볼 거예요. 민서는 라디오에서 이름 나왔다고 감동이래요. 덕분에 다시 힘낼 수 있겠다네요.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오 그러셨구나. 다시 듣기로 꼭 한번 들어보세요. 황수경 씨 백디 여기 김혜인데요. 딸이 20살인데 서울에서 오늘 혼자 이사한대요. 저나 남편이 일하느라고 못 가는데 혼자 잘하겠죠 걱정입니다. 아유 저도 걱정되네요. 20살 딸 잘할 거예요. 야무지게 잘할 겁니다. 네. 9073님이 백천행님 우물정 눌리고 1061 맞지요? 스톤이 부탁해요 하셨나요? 그래요 맞습니다. 샤...

1061로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돼요. 로버의 스톤이 지금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문자 이 사용료가 있습니다. 네, 꼭 참고하시고요. 로버의 스토니는 뭐 명곡이죠. 스토니 이 노래는 진짜 컨츄리 음악의 명곡입니다. 미국의 포크 컨츄리 싱어송라이터 로버의 노래죠. 어릴 때 함께 뛰놀던 친구 스토니가 늘 밝고 순수했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어서 늘 사랑을 했었다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버 스토니.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스톤이 좋다고 유춘자 씨가 주셨고요. 4782님은 백천어라보니 저 수리산에 올라와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예, 잘 올라가셨군요. 내려올 때 조심하세요. 박상훈 씨는 매실이 매시로 들려요. 귀가 문제일까요? 월드컵 과몰입이 문제일까요? 아유, 제 발음이 문제겠죠. 메시가 오스트리아하고 해서 두 골 넣어서 통산 18골로 지금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갱신한 거죠. 그러니까 6회 출전을 했죠. 월드컵에 메시가 27경기 만에 이제 18골을 넣어가지고 예, 최다골이 지금 기록이 경신된 겁니다. 이 기록은 또 깨지겠죠, 언젠가는. 네. 요즘에 뭐 새벽에 월드컵 보시고 멍한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화요일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이제 퇴근해야 되겠네요. 내일 낮 12시 약속드리고요. 미국 가수들이죠. 티파니와 타미 페이지가 노래하는 Close Our Eyes가 오늘 끝곡입니다. 우리 현실의 벽을 넘어 사랑만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는 노래입니다. 내일 저희가 스코어 맞추기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모레 경기가 있지만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대가 지나면서부터 도로 작업 구간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양화대교 쪽 연결로 부근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현재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일대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서초 부근 4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면서 일대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해대교 부근 3차로에서 역시 도로 작업 이어지면서 뒤쪽으로 2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진남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문경세제 나들목 부근으로 5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4048님께서요. 응디 빛나는 트로트에서 신나는 노래 많이 나와서 정말 좋은데요. 그때마다 깼다던 장갑 벗어 던지고 놀고 싶어요. 어떡하죠 응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신나는 노동요 들려드리면 저는 능률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장갑을 벗어 던지고 놀러 가고 싶으시구나. 아, 그건 또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어떡하죠? 아, 근데 노래 나가는 3분 정도는 즐겨도 되잖아요. 3분 정도는 더운 장갑 벗어 던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안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맞아요. 우리 반짝이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도의 집중력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적 댄스죠. 신나는 트로트 들으시면서요. 잠도 쫓고 기분 전환도 한번 해봅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박주희의 청바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내적 댄스 잘 추셨어요? 저도 신나게 흔들고 싶었는데 살짝살짝만 흔들어봤어요. 우리 반지분들 일하시면서 지금 몰래몰래 조금씩 흔들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이래도 충분히 신나는데요. 3283님께서 내적 댄스 좋죠. 기분이 안 좋다가도 신나는 트로트 오프닝 음악 들으면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내 마음 주치 응디 주치 아이고 맞아요 오프닝 음악에서 탁 신나는 음악 들으면은 아 은비트 시작이구나 신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김유건님께서 저는 내적 댄스인 줄 알고 열심히 혼자서 둠칫둠칫 하다가 뒤에서 오던 옆집 아주머니가 무슨 노래 듣길래 그렇게 신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외적 댄스였나 봐요. 아 그쵸. 이제 나는 굉장히 자제를 하면서 내적으로 이렇게 둠치둠치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밖으로 많이 나갈 때가 새어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숨길 수 없는 게 그 뭐 사랑 뭐 기침 뭐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흥 아닙니까? 우리 반짝이분들 흥이 많으셔서 그래요. 자 오늘도 신나게 방송 시작했어요. 1부는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반짝이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하고요. 그리고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2부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 있어 오늘 함께 할게요. 끝까지 즐겨주세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0: VI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땅수.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이었어요. 김일토님께서 우리 팀장님 점심 드시고 혼자서 어깨 좌우로 움직이실 때 있는데 그때마다 꼭 이어폰 꽂고 계세요. 100% 은가님 라디오 듣고 계실든요. 지난번에 차에 탔을 때도 주파수 고정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어, 진짜요? 어, 이거는 그럼 추측이 아니라 진짜 100% 은가님 라디오일 것이다. 확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차에 탔을 때도 은비트 듣고 계셨구나. 아, 팀장님 듣고 계세요? 지금도 이어폰 꽂고 계십니까? 박명숙님께서 저도 한쪽에 이어폰 끼고 느리게 흐느적거리고 있답니다. 이 이어폰 끼고 트로트 싹 들으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데 날씨까지 좋고 바람까지 불어준다? 완벽해요. 뭐 행복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게 또 소소한 행복,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그런 거죠. 그죠? 김은경님께서 응디 주말에 둘째 딸 상견례 가야 한다는 걸 이제야 생각이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가까워진 날짜 두근두근 무슨 말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해요. 저도 상견례는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이게 진짜 밥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이 들어가는지 기억도 안 나가지고 너무 긴장했고,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어른 분들이 알아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는 딱히 할 게 없긴 하더라고요.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맞아요, 뭐 이런 거, 추임새 정도 넣고, 그래서 뭐, 일단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날씨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한테 물어봤었는데 날씨 얘기.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던데 어떻게 잘 오셨네요. 뭐 만약에 먼 길 오시면 먼 길 오시는데 뭐 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대부분 상대방의 자녀분을 칭찬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우리 애는 낮추고 상대방 아이 너무 잘 키우셨다, 뭐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뭐 너무 감사하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어릴 때 얘기하고 뭐 태몽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맛있는 거 드세요. 뭐 이렇게 진짜 밥이 또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꼭 씹어서 안채하게, 그죠? 잘 다녀오세요. 나정국님께서 응디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희 집 옥상에서 텐트 치고 글램핑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 옥상이 별 구경하기에 딱 좋은 명소거든요. 밤새 별 보며 그동안 밀어놨던 수다 떨어볼까 해요. 너무 부럽네요. 근데 모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요즘 이제 모기랑 그 또 러브버그 요즘 엄청 많잖아요. 옥상에는 없나? 큰 모기장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옥상에 텐트 탁 치고 누워가지고 별 보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미정님께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이 너무 와서 괴로워요. 응디 신나는 노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노래를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반째분들 오늘 많이 졸리시죠?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김양의 박 터진다, 미스김의 사랑의 감초.

김양의 박 터진다, 미스김의 사랑의 감초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 중이거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김춘아님께서 김양과 미스김 노래 둘 다 좋네요. 저도 김양이거든요. 30년 전 직장 다닐 때 생각나요. 상사분이 김양 김양 부르던 때 그 시절이 그립네요. 맞아요. 옛날에는 성 붙여서 김양 뭐 이렇게 많이 불렀었죠. 최양. 삼치사모님께서 사랑하는 응디 매일 딸기밭에서 잘 듣고 있어요. 손과 눈은 빠르게 움직이고 발은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노래도 좋고 응디짱. 덥진 않으세요? 딸기밭에서 아유 더우실 텐데 그래도 이게 탁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집에 가가지고 샤워 탁 하고 나오면 엄청 깨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향기로운 그 딸기밭에서 일하시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가? 딸기 냄새 너무 좋잖아요. 달달하니. 최현진님께서 점심으로 콩국수 직접 해먹었는데 조금 많이 먹었어요.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막춤도 추고 훌라후프도 하렵니다. 훌라후프 하시다가 또 옆구리에 저기 멍들지 마시고요. 콩국수 직접 해 먹으려면 믹서기에 콩을 갈아갖고 막 하던데 엄청 생각보다 손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콩 갈아가지고 뭐 넣어가지고 그냥 국수 말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거 갈고 저거 갈고 뭐 할 게 많더만요. 콩국수의 계절이 왔어요. 맛있겠다. 2824님께서 응디 헬스장 왔는데 자꾸 남자 회원분이 저 운동하는 걸 보더니 그렇게 하면 살이 안 빠진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헬스 시간 옮길까요? 꽉! 그렇게 남 운동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본인 운동이나 잘하라 그러세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살 빠지는데요? 뭐 어떻게 했길래 살이 안 빠진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대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주든가 제대로. 꼭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해도 계속 말 걸면은 뭐 피해야죠. 시간 옮기든가. 진짜 불편해요. 그런 거. 그죠? 박양규님께서 응디 찐팬이라 차에서 라디오 자주 듣는데 창문 열었더니 옆차에서도 응디 목소리 들리네요. 기분 좋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어디 가는 중이세요? 아유 그냥 다 응디 라디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인사하시지? 창문 열고. 반짝이 분이세요? 이렇게. 저도 반짝이에요.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하세요. 1397님께서 응디 저 백수생활 청산하고 장사 좀 해보려고요. 어떤 걸 파는 게 좋을까요? 1번 사탕과 젤리 팔기. 2번 은비트 응디가 아닌 다른 DJ에게 한눈 팔기. 은디의 선택은? 사탕 파세요. 네. 사탕 젤리 파세요. 날씨도 더운데. 아유 정말. 다른 DJ에게 한눈 팔면 안 돼요. 응디한테 고정해 주셨으면 쭉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트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하겠습니다. 진혜성의 니가 니가 니가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 결심했어. 나 가볍게 살 거야.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거라고.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갔지. 그런데 말이야,

0: 자, 좋았어. 야, 타. 이제 시작해 볼까? 자, 버릴 건 버리고 가감하게요. 가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나눔할 것들은 이렇게 모아보고 좋았어. 병리야, 할 수 있어. 이제 가벼워지는 거야. 이 많은 짐들을 나는 정리를 하는 거야. 띵동, 띵동, 띵동. 병미야, 언니 왔다. 근데 뭐 하고 있었어? 뭐야, 청소 중이야? 언니, 나 짐이 너무 많아. 버릴 건 버리고 나눔도 하려고.
1: 아, 뭐야, 이거 버리려고? 이건 멀쩡한데, 버리지 마. 아깝다. 이건 그냥 냅둬.
0: 어? 그래? 나 그거 안 쓰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버릴래. 아, 아닌가? 아, 그냥 아직 쓸만한가? 아, 그냥 냅둘까?
1: 그래, 이거는 한참 쓰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버리려고? 야, 아니, 이거 비싸게 샀잖아. 아깝지도 않나?
0: 아, 그치, 그치. 아, 그렇지. 이거 비싸게 사서 몇 번 못 쓰긴 했지. 아, 그럼 나눔할까? 아, 아닌가? 아, 그냥 내가 계속 쓸까?
1: 야, 무작정 버렸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럼 이거는? 이거는 버릴 거지?
0: 아니, 이건 그냥 쓸 건데? 왜? 그거 버려야 될 것 같아?
1: 아니야, 아니야. 네가 필요하면 쓰는 거지. 근데 야, 버릴 거랑 팔 거랑 나눔할 거를 좀 잘 좀 골라봐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고 나는 배고프다. 병미야, 우리 그냥 맛있는 거 좀 시켜 먹자. 나중에 정리 나중에 천천히 하고. 나 배고파.
0: 아, 배고파? 아, 그럼 지금 시켜 먹자. 나 오늘 이거 정리 끝나야 되는데.
1: 알았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수다나 떨자. 미니멀리즘은 그냥 내일부터 할게. 언니, 뭐 먹을래?

자기의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김정연의 세월 네월이었습니다. 오늘은 김병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오늘은 정말로 다 버리고 나는 미니멀리즘으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아는 언니가 와가지고 이거 버릴 거야? 저거 버릴 거야? 이거는 어떡할 거야? 저거는 어떡할 거야? 옆에서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배가 가요. 에? 김계월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세상 천지에 부릴 것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 쓰려나? 이거 놔둬볼까? 이거 진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버릴 게 한 개도 없다. 무조건 중고거래에 팔거나 아니면 뭐 가감하게 버리거나. 김은경님께서 마음의 갈등으로 정리는 다음에 이러다가 미니멀하게 못 살아요. 그리고 팔 거는 탁탁탁탁 이렇게 바로 다 빼가지고 이걸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조금씩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팔 거는 다 여기다 모아놓고 천천히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를 판다. 그러면 여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름 직전에 선풍기 잘 팔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시즌별로 필요한 게 타타타타 잘 팔리겠다 싶을 때 이것도 장사니까. 이윤자님께서 그럼 배고프면 일이 안 돼. 밥 먹고 하는 게 맞다. 맞아요. 진짜 뭘 먹고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죠? 박정숙님께서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은 결국 다시 쟁여두고 짐만 더 좁아져요. 이왕에 결심하셨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제가 정말 짐이 많아가지고 결혼할 때 이제 제 집이랑 신랑 집이랑 합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짐이. 정말 그 제 잡동사니가 제가 또 기계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카메라도 엄청 많고

많고 태블릿도 엄청 많고 뭐 하여튼 기계랑 기계는 다 있는 거야. 뭐 슈퍼 빔부터 빔도 한 3개 되고 그래가지고 대체 뭘 하고 살았냐고 집에서 왜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냐고 옆에서 다 갖다 버리라고 이거 다 팔으라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정리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다 이구지구 살았을 거예요. 이것도 아깝거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건 언젠가 쓸 것 같고 이건 집에서도 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있으니까 못 버려요 사실. 그러니까 많아진 거지. 아예 그렇게 못 버린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채워지지도 않았겠죠. 버리는 사람이었으면. 그죠? 러블리 현정님께서 1년이 지나도 안 쓰는 물건이 있다면 나눔을 하시거나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기준을 두고 정리를 하니까 집안도 넓어지고 깨끗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런 거 쓸데없는 것만 정리해도 진짜 집이 배로 넓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혜경님께서 며칠 전에 이불 정리하면서 버리려고 큰 쓰레기 봉투에 넣어둔 이불 못 버리고 다시 이불장에 넣어놨어요. 사연이 있는 이불이라 도저히 못 버렸어요. 아유 맞아요. 또 이렇게 다 이 사연으로 아유 이거 우리 애기 저기 처음 발차기 하면서 덮던 이불인데 이러면 또 못 버리고 그런 거 다 있죠. 예. 그래도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안 쓸 거면. 이소영님께서 응디 다음에 이사할 때 저한테 버리세요. 이제 정말 다 쓸데없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집에 가도 그닥 그렇게 쓰임을 못할 것 같아서. 자, 은비트의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죠. 배아연의 24시 그리고 길려원의 사랑여행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마이진의 옹이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남사에서 오산 부근 5차로에서는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 중입니다. 이후로 달란에서 반포까지는 9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양분기점에서 서양양 부근 2차로에서도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3km 정체입니다. 더 지나 춘천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도로 작업으로 동홍천 나들목부터 춘천 분기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 부근 갓길에서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사고 여파로 뒤쪽으로 5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빛나는 트로트.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윤준협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정정숙님께서 응디 집에서 뒹굴뒹굴하다가 어떻게 한번 해봤는데 응디가 보여요. 정말 반가워요. 그냥 라디오 듣는 것보다 보이는 라디오 보니까 훨씬 더 반갑네요. 아우 정숙님 안녕하세요. 뒹굴뒹굴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응디가 보여요. 보이는 라디오. 예. 이렇게 계속 이제 한번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다 맨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순희님께서 이쁜 가은이 얼굴 보니 행복하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송희님께서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바쁜 점심시간 지나고 나른한 오후 은빛도 함께하니 신난다 신나요. 저도 옛날에 편의점 일할 때 라디오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참 좋은 친구가 되죠. 그렇죠? 행운영11님께서 매일 라디오 틀어놓고 손주랑 듣다가 오랜만에 채팅 참여하니까 좋네요. 힘나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응원합니다. 라면서 예쁜 이모티콘도 보내주셨어요. 아유. 건강 조심하세요. 다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자 그리고 뚝뚝뚝 들을 말씀이 있어요. 내일 모레 빛나는 초대석이 찾아옵니다. 내일하고 모레 두 번이에요. 내일은요 영원한 오빠 남진 선배님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2부에는요 무명전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하루씨 그리고 7위를 차지한 이루네씨와 함께 할 겁니다. 달력에 표시해뒀다가 잊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061 우물정 1061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54700님께서 오늘은 화요일 안녕하세요 응디, 매일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솔지의 미운산이라는 노래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나이 들어 요즘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사랑한다 말할 땐 언제고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얄밉게 굴다가도 또 보고 싶어지는 게 아내인가 봅니다. 오늘도 얄미운 아내 때문에 소가리 하다가 이 노래 떠올라서 신청해 봅니다. 저에게는 미운 사내 아니고요. 미운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죠.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아내와 활기찬 오후 보낼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솔지의 미운 사내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내분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게 그래서도 느껴지네요. 사랑한다 말할 땐 언제고.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얄밉게 굴다가도 또 보고 싶어지고. 아유, 이런 게 사랑인가요? 4962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요. 9월에 회사에 복귀를 해야 돼요. 아직 시간이 한참 남긴 했지만 여름방학을 즐기면서도 가끔 한 번씩 계약을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좋았다가 문득 슬퍼졌다가 다시 신났다가 복귀를 걱정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귀 전에 꽃단장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부 시술을 좀 받고 왔어요. 샤방샤방한 얼굴로 복귀할 거예요. 응디, 박현민의 샤방샤방 신청할게요. 저도 뭐 육아휴직이라고 할 만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도 육아휴직을 지나고 복귀를 했는데 그 참 그 복귀날 예쁘게 하고 가고 싶었어요. 저도 시술을 좀 받고 살도 좀 빼고 거기 뭐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그 엄마들 워킹맘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한 달 만에 뺐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배가 쏙 들어간 채로 이쁘게 해서 오고 싶었는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아마 이쁘게 해가시겠지만 혹시나 이쁘게 못 가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천천히 뭐든 빨리 막 이 복귀도 안 그래도 빨리 하는데 막 몸도 빨리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고 피부도 막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저는 아직도 튀어나온 배로 다니고 있어요. 천천히 뭐 천천히 해야죠. 자,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듣고 손 한번 잡아주셔서 돌아갈게요. 돌아올게요. 솔지의 미운 사내, 박현빈의 샤방샤방.

살다 보면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밖에 나가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하늘을 보거나 바람을 쐬거나 나무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공원을 걷고 뛰는 것도 정말 좋죠. 그러다 보면 다른 감각들이 살아난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죠. 반지분들, 내가 조금 우울한 것 같다 싶으면요, 일단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이곳에 하소연도 해보시고요. 응디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반지분들 어려움에 공감하고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은디와 반지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반지분들의 걱정, 하소연, 고민사연 만나볼게요. 오수미님께서, 응디, 회사에 저를 포함한 여자 직원이 총 5명이거든요. 근데 저만 빼고 다른 여직원 4명이 맛있는 걸 먹고 오는 거 있죠. 사실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혼자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만 빼고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혼자 생각만 하고 표현은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화도 너무 나고 속상해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앞으로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웅디, 반지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속상하죠. 사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몇 명이나 있다고 나만 빼고 넷이서 밥을 먹으러 갔다? 이거 굉장히 잠 못 잘만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죠. 그렇다고 너네 왜 나만 빼고 밥 먹으러 갔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나도 같이 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혹시나 걔들이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 무슨 느낌인지 알죠? 어? 우리끼리 가? 어? 같이 가기 싫은데? 이런 표정 할까봐 그런 말도 또 못하겠고 혹시나 네 명이서 나가서 밥 먹으면서 내 욕했을까? 내 뒷담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또 따지고 들지 못하죠. 그렇게 뭐 친한 사이도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뭐 넷이서 뭐 마음이 뭐 쿵짝쿵짝 잘 맞았겠죠. 아니면은 뭐 우연히 뭐 한 명이 뭐 이렇게 뭐 둘이 가려고 했는데 한 명이 이제 알게 돼서 나도 같이 가 이렇게 됐는데 세 명이서 가다가 갑자기 한 명이 어디 가요 이렇게 돼서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뭐 그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좀 그 네 분보다 좀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뭐 불편해서 자기들끼리 먹었나?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나요? 아 진짜 왜 빼놓고 가는 거야 진짜. 4099님께서 동료분들이 잘못하셨네요. 김은숙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뭐 같이 또 나중에 밥 먹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오수미님도 다른 친구랑 또 이렇게 따로 또 밥 먹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데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뭐 친해져서 뭐해요. 일만 잘하면 됐지 같이. 친구는 뭐 밥 먹는 거는 따로 친구들이랑 일 회사 끝나고 같이 또 밥 먹으러 가고 굳이 뭐 일하는 사이에 같이 밥 먹으러까지 가가지고 또 일 얘기를 또 해요. 뭐더러 그래요. 9618님께서 사실 먹는 걸로 서운하면 진짜 화나죠. 별거 아니더라도 사람 마음이 좀 그시기하죠. 그냥 먼저 밥 한번 먹자고 해보셔요. 친구든 아니든 꼭 짝수되어야 좋기도요. 홀수면은 맘 상할 때 있어요. 아 근데 나는 그냥 굳이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굳이 뭐 껴갖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거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생각하면서 굳이 막 밥 먹는 건 별론 것 같아요. 그냥 안 먹으면 어때요?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친구들을 만나서 먹으면 되죠. 근데 화는 나지. 그래도 아니면 다음에는 넷이서 또 먹으러 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은 뭐 나도 같이 가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어디 가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서 분위기를 한번 봐요. 얘들이 지금 내가 같이 와서 좀 불편해하나? 뭐 그런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좀 불편해한다 싶으면 아 됐다 그래 이러고 안 가고 다음부터는 너무 재밌게 놀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뭐또 나도 또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 뭔 기분인지는 아는데 진짜 기분 나빠 그런 거. 본인들이 그거 당해봐야 돼. 에이, 먹는 걸로 치사하게. 박선미님께서 응디 우리 집 남편은 절약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을 짠돌이라고 불러요. 어느 정도로 아끼냐면 밤 9시만 되면 집안의 모든 불을 소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방에서 화장실 가다가 너무 깜깜해서 테이블에 부딪혀서 무릎에 멍들었어요. 조명도 못 켜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화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짠돌이 남편 때문에 속만 태우는 제 손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진짜 그불몇번 껐다 켜는 뭐 몇백만 원 나와요? 그거 어두워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다치면 병원비가 더 나오겠어요. 병원비가. 아 무슨 뭐 얼마나 아껴가지고 뭐그 와이프 부딪혀서 아프고 안 보이고 눈 깜깜해져가지고 그리고 시력 나빠지고 이것보다 낫지. 아유 진짜 아낄 거를 아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조명 뭐 어두울 때 그런 거는 이 요즘 시대에 이 무슨 80년대 90년대 아니고 요즘 시대 굉장히 편리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조명이 얼마나 이 대단한 발명품입니까 사실 우리가 밤에도 활동을 할수 옛날에는 조명 없어가지고 어두울 때촛 켜고 에? 그거 잘못 흘려가지고 불나고 막 이랬는데 요즘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거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인데 요즘 세대에 살고 있는 그거를 못 켜게 하면은 뭐 어떡하겠다는 거뭐 몇십 원 나오나 뭐몇원 나오지 않아요? 물 한번 그냥 켜다 켜는데 한 달에 전기세 뭐 얼마나 그렇게 한다고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면은 그거 하나 사세요. 그 돈이 더 전기세보다 많이 나오겠다. 조명 왜 센서 달린 거그 안에 그 충전식도 있고 배터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접착식이라서 이렇게 뭐 어디든 붙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붙여놓으면 뭐 화장실 가는 길에 있죠. 그 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밑에 바닥에다 냅둬 대고 위에다 냅둬 붙여놓으면 사람 지나가거나 소리 나면은 켜져요. 그리고 다시 좀 있으면 꺼지고. 그거 하면은 이것도 얼마 주고 샀냐고 뭐 그러는 건가? 그거 사는 돈이 전기세 한달 내는 돈이겠다. 왜 그러는 거야? 미소가님께서 저는 8시만 되면 소등하는데요. 제가 더 짠순인가요? 아니,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주무시려고 소등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명희님께서 핸드폰 키면 화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아, 김계월님께서 절약도 습관이라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아, 핸드폰 들고 이거 불편하게 무슨, 아우, 왜 그래요? 집에 불이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는데. 남편분, 네. 아니면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 조명 응디가 뭐 추천해줬는데 그거 한 15,000원 한다는데 그거 사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근데 전기세가 한 달에 뭐 많아봤자 18,000원, 20,000원 뭐 나오지 않아요? 뭐 2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반값인데 어떻게 그걸로 사면 내가 조명을 안켤것 같은데 사도 되겠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응디 라디오 듣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절약도 그 같이 해야지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지. 한 사람이 불편하면 그 아무리 혼자서 그렇게 절약하고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데 왜 굳이 그거를 꼭 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멍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같이 그좀 해야죠.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이진아의 나빠, 최대성의 어이가 없네.

이진아의 나빠, 최대성의 어이가 없네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 왜 사연에서 조명 못 켜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0584님께서 엄청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야광별을 길에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길을 안내해 주...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안 싸우고 해결할 수 있어요. 야광별 돈 안 들잖아요. 야광별. 그 외에 문구점 가면 조그만한 거 야광별 있잖아요. 그거를 테이블 모서리에도 붙여놓고 의자 끝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길에 이렇게 또또또또또 붙여놓던가 아니면 뭐 문고리에도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은 불 꺼졌을 때 돈도 안 들고 부딪히지도 않고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있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남편분은 뭐 어떻게 됐든 조명을 못 켜게 할 거잖아요. 돈 든다고. 그 야광별. 천재 같아요. 0584님.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무튼 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지의분들 걱정, 고민, 하소연 들어보고 따뜻하게 손잡아드리는 시간. 손 한번 잡아주이소.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김경수님께서요. 저는 식당을 합니다. 하루 종일 식당 일에 치여서 집에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건 집안일. 힘들지만 내 손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깊은 밤이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자리에 눕지만 그렇다고 쉽사리 잠이 드는 건 아니에요. 자리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끝없는 생각으로 바쁘게 움직이죠. 여자친구가 생긴 아들은 과연 이번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 후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 딸은 언제까지 향수병에 시달릴까? 아, 우리 사위는 밤낮 없이 아픈 손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저러다 건강 해치면 어떡하지? 아, 그나저나 하루하루 매출 떨어지는 우리 식당의 문제점은 뭘까? 식당 냉온풍기가 자꾸만 고장이 나는데 새 걸로 바꿔야 하나? 아, 비쌀 텐데. 건강검진 예약했는데. 아, 단체 손님 예약 들어왔네. 아, 건강검진 미뤄야 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 잠이 들고 피곤함을 떨치지 못한 채 다음날 새벽에 또 눈을 뜨죠. 참 피곤하네요. 근데 이 피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어김없이 뜨는 해를 맞이하면서 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죠. 저와 같은 반지의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와 응원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따뜻한 마음도 건네고 싶습니다. 응디 식당 일로 거칠어진 제 손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너무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너무. 저 진짜로 저랑 똑같으세요. 저도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해야 되는 집안일이 있어요. 물론 남편분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손을 거쳐야지만 되는 일. 그런 거 다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또 잘 그냥 누워서 자야 되는 시간인데 누워서 저 진짜 머리만 대면 잤었거든요. 와, 요즘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 우리 애기 저 건강검진 저거 뭐 날라왔던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 예방접종 맞으면 열 많이 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번에 청취율 조사 기간이나 아, 또 오는데 이거 청취율 조사 기간에 사람들 많이 전화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아, 이거 나 어떡하지? 계속 아, 앨범 내야 되는데 무슨 노래가 히트곡을 칠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들이 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잠이 안 오니까. 그리고 날이 더워서 그런지 더 막 뒤척이게 되고 무슨 말씀하실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우리네 엄마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딸 자식 걱정, 아들 걱정, 일 걱정, 남편 걱정. 이거 걱정하다가 지쳐서 잠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럴 때는 저는 그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마기 같은 거 그런 거.

하거든요. 몸이라도 좀 풀리면은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하다가 잠들거나 내가 이렇게 막 밀거나 다리나 이런 거 막 목 같은 거 이렇게 좀 밀고 마사지 같은 거 이제 괄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하고 피로 좀 풀리면은 좀 자거나 아니면 따뜻한 우유 같은 거 드시거나 뭔가 방법을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8846님께서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겠죠. 아유 저도 그래요. 맞아요. 진짜로 생각이 많아지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하고 있다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뭐 그 생각들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게 빨리빨리 더 움직이거나 움직여도 또 똑같죠. 에휴, 진짜 이런 이거는 당연하다고 당연히 내 일상이라서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반제비분께서 이런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 너무 공감되면서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정아님께서 사연자님 토닥토닥 힘내세요.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의 반은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래요. 잠시 반은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냐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지. 그래도 이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래도 조금 잘 잘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봐야죠. 뭐 반신욕을 해보고 잔다거나 뭔가를 해봐야죠. 그렇죠? 지금 사연 소개해드린 반제분을 위해서 박PD님께서 위로와 응원의 AI송을 만드셨어요. 제목은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 모든 걱정 내려놓으세요 송.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 모든 걱정 내려놓으세요 송. 슬프네요. 예, 밤샌 느낌이에요. 박미라님께서 노래가 너무 슬퍼요. 8240님께서 슬프네요. 우리 엄마 생각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들도 이런 걱정 속에 우리를 키우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겠죠. 김혜선님께서 걱정과 생각이 많은 삶이에요. 노래가 슬픈데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러니까 나갈 돈은 많은데 수입이 없으면 이것만큼 진짜 그 밤에 잠 안 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다음 달 되면은 또 어찌됐건 나갈 대금도 있고 뭐 월세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료값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계속 이게 돌아야 되는데 장사 안 되면 정말 또 밤에 잠을 못 이루죠. 아휴. 이소영님께서 전주부터 한숨 지치고 힘든 게 팍 느껴지네요. 박PD님 AI 천재라니까요. 가족의 짐을 다 짊어지신 것 같은 사연자님 느껴져요. 박PD님 AI 천재시래요. 잘 들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소명의 걱정 없겠네. 그리고 고정우의 잘될 끼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홍정아님께서요, 반장님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어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오후에도 또 날씨가 이렇게 더워가지고는 집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7080님께서 아직 날이 많이 뜨거워요. 양산 잘 챙겨 다니세요. 진짜 요즘은 다 양산 안 챙겨 다니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125님께서 소나 이제 엄마 간다. 엄마 가요. 자, 오늘 끝곡으로요, 임영웅의 사랑역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안성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옥천 2터널에서 영동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으로 일대로 짧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동홍천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는 3km 정체 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 짧게 주춤하고요. 동수원에서 북곡까지는 8km 어렵습니다. 이후로 북수원 부근 3, 4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법

0: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준은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실은 더위 탓에 이걸 벌써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휴가. 휴가를 대표하는 단어라면 7말 8초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렸다 떠나기에는 여름이 너무 길기도 하고 더위를 가만히 이겨내자니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쇼캉스가 대세라고 합니다. 짧게 자주 시간이 될 때마다 떠난다. 하루 이틀씩 휴가를 내서 숲으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놀러가는 사람들 덕에 성수기라 불리는 시즌만큼 곳곳이 붐비는 추세라고 해요. 제주도 해수욕장은 드디어 내일 조기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은 우리에게 또 어떤 추억을 선물해 줄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길어진 여름 덕에 쇼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나 늘었다고 하죠. 짧게 즐기는 휴가를 말하는 거예요. 멀리 길게 떠나는 거 대신에 반나절 또는 한 1박 2일 가볍게 쉬는 그런 걸 말하죠. 쇼캉스.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시간 부담 그리고 비용 절감 되는 것 같고 또 일상을 유지하기에 이지하다 쉽다 이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크게 쉬기보다는 자주 리셋을 하자라는 의미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숲과 산, 강 그리고 바다 정말 갈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름휴가 여러분들 계획 다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디로 떠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숲 좋아하고 산 좋아하고 바다 좋아해서 강은 좀 안 땡겨. 그래서 요 세 곳이라면 어디든 떠날 계획입니다. 아주 짧게. 여러분들 계획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 김우님은 쇼캉스 좋네요. 좋죠? 심플하고. 그리고 장영수님은 부산에도 내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입니다. 오, 얼른 어딨어 부산으로 하시면서 영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부산을 한번 떠나볼까? 그리고 한지원님, 파란 하늘을 보니 비행기도 지나가고 비행기 보면 여행 가고 싶죠. 막 트렁크에다가 막 짐 싸서 어딘가로 훌쩍. 진짜 떠나고 싶은 날입니다, 콩디. 오늘은 라라랜드로 떠나요. 한지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보다 어딘가로 훌쩍 떠나는 것보다 라라랜드 타고 가는 기분이 훨씬 더 좋게 아주 재밌는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능력이 될래나 모르겠지만. 최영웅님, 콩디 저도 연천으로 1박 다녀왔습니다. 한탄강 트레킹도 하고 바베큐도 먹고 짧지만 알차게 좋네요 하시면서 영웅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받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신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다 좋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받아볼게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0: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8379님 콩디 출첵입니다. 오늘도 라라랜드와 함께 행복한 2시간 예약하셨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5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라라랜드 2시간 잘 들을 겁니다 하시면서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 벌써부터 속속 등장하고 계십니다. 1865님 감사합니다.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콩디, 오랜만에 출첵해요. 그동안 바쁘셨나 보다. 우리 신은미님, 어릴 때 무조건 물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젠 집에서 에어컨 틀고 찬 수박 먹으며 라라랜드 듣는 게 휴가 같아요. 나가면 고생하는 거 같아요 하시면서 신은미님 보내주셨어요. 뭐 나가면 나가는 대로 고생도 하고 또 힐링도 되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집에만 또 너무 있으면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은미님 여튼 라라랜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수진님 뽀니언니 저는 지금 이탈리아를 여행 중입니다. 부럽다. 너무 부럽다. 45년 만에 더위라는 서유럽 열차 안에서도 부채질을 할 만큼 덥네요. 익는다는 표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라라랜드 들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까지 가셔서 라라랜드 저의 목소리를 귀 가까이에 대고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수진님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잘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주희님 콩디 지금 세차장에서 일하는데요. 오늘 세차가 너무 많아서 6대나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힘들만 하네. 6대니까. 오늘 마지막 세차 차주분이 안 오셔서 기다리면서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박영웅님 이보님 여기는 김해입니다. 콩으로 들으면서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간간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너무 좋네요. 여의도 날씨는 어떤가요? 바람 한 점 없고 나무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고 햇살은 뜨겁습니다. 제가 어제 아르헨티나하고 그 프랑스 축구를 좀 보느라고요. 자다 깨다 했단 말이에요. 와 오늘 날씨는 덥고 오는데 얼마나 졸린지 4시 되니까 시그널 음악 소리 딱 들으니까 정신이 반짝 나네요. 여기서 샤크라의 난 너에게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샤크라의 난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아, 1239님. 언니, 우리 아이는 언제 물놀이 가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짜 주말마다 시원한 곳을 찾아 다니는 것 같아요. 제주도 올해 초에 갔었을 때 추워서 바닷물이 차가웠는데 지금 딱 놀기 좋은 것 같네요. 그래도 아쉬우니 물놀이 잠시 했습니다. 시원해 보이죠? 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셔서 어? 사진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이고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하늘도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사연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콩디 우리 부부는 경북 영주 봉화 여행 중입니다. 와 천사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걷기 좋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꽃은 또 뭐예요? 961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잠시 이슬비 정도 뿌리더니요. 지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합니다. 조금은 흐리지만요. 점심시간 이렇게 이쁜 하늘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늘 이뻐요. 그리고 이게 코끼리 마늘꽃? 그리고 개망초꽃? 한몫했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꽃말이랑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저 간만에 1대

1등인가요?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1등은 아니지만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이쁜 꽃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민현숙님. 채널 돌리다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왔어. 우리 현숙님. 왜 이제 들어왔어? 저는 지금 맨발 걷기 중입니다. 운동할 때 계속 들어야겠습니다. 라라랜드. 감사해요. 그리고 9284님. 매주 화요일은 택배 물량이 많은 날이라 힘들긴 한데 라라랜드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그래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빠르게 옮기셔야 되니까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늘 안전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284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민현숙님 오늘 우리 처음 만난 기념으로 제가 카푸치노 한 잔 보내겠습니다. 콩디 속상해서 하소연합니다. 속상해. 뭐가 속상해 또. 제 편이 좀 되어주세요. 작년에 외상으로 포도를 가지고 간 손님이 매번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네요. 작년에 외상으로. 아이고 참.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휴휴휴. 더위에 힘들게 농사 지은 건데 흑 하시면서 가져갈 때 외상 싹 긋고 가져가면 기분 좋으시죠? 또 포도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응? 포도 맛있는 거 드시고 이거 빨리 갚으셔야죠. 빨리 가서 어우 맛있는 포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외상값을 갚으셔야죠. 어디 가신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우리 9545님 그래도 기억나면 오시지 않을까요?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아우 요즘도 외상하고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김아지님, 우리 가족은 올해도 말리포 가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말리포 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똑딱선 기적소리. 아, 젊은 꿈을 싣고서. 이 노래가 제목이 말리포 사랑이잖아요. 그 말리포입니다. 하시면서 김하지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252님, 콩디, 이번 주는 출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어제는 안동, 내일은 강릉, 그리고 이틀은 상주로 갑니다. 체력 분배를 위하여 오늘은 쉬고 싶지만 엄마로서, 와이프로, 정말 하시는 일이 많네요. 대표로서 달리고 있습니다. 1인 3역을, 3역이에요.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빌어주세요. 암요. 9252님. 동선이 꽤나 긴데 날씨 덥다고 졸음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수님 이제 1등은 포기하고 참여하는 거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심현옥님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또 안부를 여쭤와 보셨습니다. 그리고 차은옥님 진짜 오랜만이시다. 저도 쇼캉스 가고 싶네요. 현실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이지만 오늘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로 그동안 우리 못 만났던 거 맞죠? 차은옥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미인아님 어제 오늘은 너무 시원합니다. 아니 어딘데 시원해요? 제가 다니는 곳만 더운가 봐. 태풍 온다는데 태풍 때문인 건지 점점점. 오늘은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듣고 있습니다. 날씨도 딱 너무 좋고요. 딱 좋다고요? 너무 더운데? 숨 막히는데? 휴가라 저는 7말이요. 아, 7월 말에 떠나시는구나. 그리고 이번에 군대가 아들 첫 휴가랑 날짜를 맞췄습니다. 7월 말에 나온다고 해요. 신나요? 하시면서 임미정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은 여기까지,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저 이번엔 문자 폭탄 맞는 거 아주 사랑합니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모노의 파라다이스 준비했어요. 그리고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